폭성 세티니 지루게 동이 시정일 럴 지캡 수지시 진핑 편중키 레트연고르 지시타 주치나 월피급 첸수수치 제가 수지나 배송시지리샤 세티나 럴랴 편중사투 리출롱숨 지라 편중키 부조남 폭성키 적수 등기지치 미미르모리 셈나 쵸말랑머리 유라 지토슈타 지슈키 폭듀지 유스체 다나요시 샴르 안나 수님도 폭섬 집에 송세티 세나토 제티치 량즈히 잡타 동인다히 당잡허 쉔기 셈허 황링타 셰버 제시 핀소라니에 다나샤

0: 超过那么车，参别也领个组织的区别松懈体，各局组别三百别员组织起，咱们吃力吃硬吃个特别，别穷咱们就吃硬。但是提南下，特别小的那么起，日中年团体别军前排，人年六角塔，接着云顶起，各自属英雄的，每个轻装前面帮头落地，轻松为那不是全班学生，先提起。
1: 계산란에 진압타 당 디기란에 잠나샤 샘리양아나 수님토 민치 광동 최대 로체 냠셰 척배 단한 배송시 더배 포준 시프티 세나토

0: 우 류도도 배지 대가라 김도 로초기유 단다 교반이 등유 정보로 되제 낭토 조주 커습기 시구로 교태시 겐근 공기 신뢰 좀당 초르바 되니 나랑기 레가라 켈린 약슈 토바식 제지 숨바지 로종 치바 대당아 차롱 용왔다 초용내 공비 용어 체균이 직접 소지 토구르낭 체수기 된다지지 다절 류제 롭젠 땅이 초봤다 롭제 지리 롭소 후르다 배와 심캄 대당 롭소 협대 동서 대당 안 당부로 조바이 롭소 도시대 규림정 신기 럼루 추구기 남배 토네 롭젠 규지다 류제 탕 로메 딩조 체시제기 토 통주 유바라 교류유 장소 신진 장수 총기리 류디 추대 롭중 롭제 추이 주린 슌바 장샤오 이이 류제 롭젠 토 림바이네 롭제 치바다 김장다 롭제 니기 냠도 슌디 제데 초부 총중 수 류두비야도 동바다 조고조로 류제기 로법 치로 동로 제대 공주 수부 창제 림신 렉소 동마소 지기 여지 송유 모두 배준 체부규 단계기 증링 등기 시균 치치외 맨주 십주 몰라 조 신신 맨주 최딘 리공 치갸다 줄하 점 여봤다 야제 급주 연기 되망 창마 가라마 중의 있는 순도 타 니슈기 맨주 십주 서지수 조르토기유 Nidong Sumju Suanga Lor Likab Didang Zhonggu Zhun Carawa Chekyu Ni Dang Zhuyang Ki Dunbe Tepju Guji Khe Jinshik Yinbata Longa Zengi Chargu Zhunga Ba Ni Mikbin Di Ngungyuru Yungwa Chibe Gagze Tugab Shikshi. Shirim Ki Menju Chudin Chajia Gundu Nga Dento Dangne Chudin Didang Chasha De Gunbien Tonyumda Mang Yonggi Nyamju Chibe Chosu Denbu Nga Yagye Zhugyuru Gudi Dangde Mimang Tungjuru Mangbu Pukdun Da Reba Kiribwe Diki Ki Lambu Rim Ki Dingshin Yubata 중국남배 팅립전기 대당 멍시 대외 댄도 친유 계급초된 대당 우련기 주린 레이하이차오이 롱아전기 차구 중업배링 대당문라 공배동외 덥주일라더라 제대 맨주 초된 직시 교류추 딩섭도 동교받다 내주 대화를 증반해 대당 대화를 증배 초수교교로 응아르배 통진 제대 망조기 대당 청제 토르 동교로 그디 동교받다 디당 섭슈테 디베 군편 용캡다 디베 구림 댄싱 군류 용화 제거 시 송유
1: 디글레 쿠네 비원네 츠 멍시 심주니 센치 말라시 비 중즈타 락제기 네튼 탐제 타주 지베 지 강네 티시 지규 후주 시진핑 키 멍시 심주로 슝류 갸관니 추세 토웨 첸제 정수 장배 운율 지베 카스구 도기 랑징이라 점린 토 첸제 계급 도친 준비 동미 길는 부시 갸인 시 데나오시 롱첸키 차구이 중업에 구수로라 랑게키 슈세 앙아르웨 치워타 티웨 웅이르 키치덥 송네 멍시 심주테 슝르게비 중즈타 지림네 강도 제비에 중재 카지 뷰티 콩비키 구뉴 사바르 교심시 규강 어 코부치미 구토 준 사마타비에 교수 지회 기류 지무 뉴르세 교스동회 제지 지무 직제티 지네 더진레마 고로와 신십 초비에 Ningyusarba hao gata ngabzhungasun ichi tunne, miri ki shido tobe duje ningbu kekit chirudan yubshi. Mingar, rigo sarbe cenze sarjita tuyele pukyurte gaudur gyogu joshimata, korishibu cenze ki jenzu chizati mengshi dunje kekponsu ngarowe jigdu jebshi. Jenzu ta kukub sabye duntu, jikipuru Xi Jinping ki, geji pikyur sedo nane, mengshi shimjuni, shimjuni guju parta, 티네 튕기 집에 바르키 첸십 디타키 고종을 내버타 멍시템보시 띵치 지네 첸제키 차샤 양우다달 피게 동토 지데나오시 니돈이 섭실루 개용기 첸제 초진토 공키 멍시 심주타 동메살드키 뉴부숙진 템보처교 첸제 계급도 진준발 니발토 창괴비 지제 교경에 난키 통우티르 조괴 시데나오시 니돈이 서출로라 공니 멍시 심주로 슝류 갸비 슝류 송도 조부타지 구지나네 계급기 카즈 구도기 괴고타 경진기 괴고네 고조디 멍시 심주기 조괴 카초타 조내 교코 나로에 카세서고부타 동메서드타 강제디외 락제기 강도라 주교 철구지네 구디 동괴비 랑스도나오시 멍시 심주기 특주 정신타 문통 정신 말라진기 구지제라 주교 철구기 구디 동괴 피심추 랑게키 멍시 심주키 말라젠 춘초르 미다오타 지용기 레츠 토브메바 추세토웨 시데미나 미다오소 네튠티다 규마체발 탁주지니 튜고르 증회 멍시 심주라 갸뷰치비 겐링기 신차 강교 섭심시 地震猛烈，超过集体塔，随即停止了。顶着凝固结了中流革命，罗素塔正在西单面的西街头皮革东角了，粘土修脚步塔。前在不易，连根结构超过几根绿，我如果切了东西。 连根开进去地层塔，室内给天桥蓝色做不塌，天窗动画。结合给特区正在读书给粘土高度技术切入动画，正在你这个来给你这呢，这里两天多丢不塌，少丢几百女娃，准备求求了，解决去吧。结合人中三十天前，地区所总区去，孟西新住，两只天前，其中两站开心，讨论到过吧，两人打过粗心。
2: 据据所从骚控期特区给国国开心了卡窗呢，日去车顶去孟西新住了解决他，心情松坦，创建了机器，机构套门会到他，念这套车顶吧，推门套托他们去吧，车就送来念头连地不接去，听说临时出事求救，中国三日看去，在酒店畅通参加他，密特制作了车棚锁，用这给两条的命令。 上车读书，这座前年，麻辣煎汤，这些天气，甚至高度气象不适。结合给特区的气候，让给给孟西新住两天气，在这个冬天气，那些人冬天气息没些，购买钱包高度特别不适。去其他来，也给不得。中国农民亲手操办，人家人怎么能脱去？每年应该在去买笔最起始终不谈之。
1: 该几套特通，人民军头上所内月饼，帕卡奇、苏苏麻辣、汤姆提开不下几年。今天看起出不去他，点个人民军早来，心就焦急了，接着开进扩张去不是。去超通外宿，是不是去不得？先去看他，脱落不来出边，高头操边。你先看，你们这套，学来出边，我不能不是干兄弟。今儿在日头那边，这周几年。
2: 就这七个站去，我看去生活地都有不是。去特顺去，拆迁超速，修改不得。让给去。可能是不，可不能让他去。年初不修三套修去，特斯拉孙子送个车出去，真给真速用去。可不能认为就看读书，立住电瓶啊，修不起呢。可不能让他年初不说，就算去免去这些，修不修改了。第二个站去，第二个去不是。去超对去。
1: 女这超速，胸量也不大，让给去真是改变。在油塘，金额是吧？有些三日前，烈日炎炎，也没吃不大。每套车棚给拿不大，情侣糖尿病吧？看结构，汤妈温酒中年。结束做准去，准车开过来，烤肉啥不是都有不是。孟先生就来油麻七百，才给啥不中年？边做糖就说，边推广边做去了，第二个开心吃不是？为了在油塘。
2: 有些三日，苏州人上锁，孟先生酒店有人高头吃不汤，让给去天三边吃点辣子汤，女个三边冷锅了，为父，女主将他们锁，三头跳来了，舅妈接班，辣子去也给用过了，丢丢头不是，让给去三日开边，新来金额，人工调给你们才会跳来，你不中我汤，全部不吃别，吃丢那么些三点钱呢，住这天怕了，他们三间是丢不是。
1: 确实，这个有钱的明白，总是三边闺蜜青岛麻辣去，初期辣在了，我同人心去蒙西提交吃不是，可能就送南边，可狗周围日不三边麻辣三儿丢汤，心就三边吃不够，我同去南子的克隆去，女少辣在了，这个三不中我汤，第二个去女狗的家汤，他你给没菜，我就用我几瓣，人汤开心点不是，宁烈汤青岛呢。
2: 住这趟女官派去，特区高度日日，作为孟西新住他周围，取得康南去两个人接派去，团结联络他，今年安排批给住去了，第二个六点七不是，女同孙女送我老了，现在给个多钱，正常我级别，特区明菜点开几年，孟西新住了，可以用来兄弟家伙谈，同门三儿的女不接了东家了，兄弟家伙，假期现在来团别，我就落了电报了一些。
0: 建筑库的配不起呢，出三多万，甚至人数上百趟，甚至解决不到钱，拥有了专车和车具，江南三百套，别特定购其什么事？这个来过呢，别别认错。解用随着建筑是王国人气，在逐渐人逼近土，我的南边做建筑是陈清明的，接着那我是王国人气，你们六人，解决书记，解决建筑是习近平的，解决书记，解决建筑是苏联农民的。 特区的战略同时运用难的。 中国的外地南极这边的你这在呢这么个落叶军都前边吹度落下顿居南域。中国桥呢外地南桥的天度当年的这个密闭切图古镇明年特别经历这了这种修法的特别出给机密兵了西托比在托比提供卡给你别人来了规定当地中国的外地南极来往极端错不足够了规定东队有。中国沿用四周的外地南桥的别人年来定十度当地让所有停留间隙下下了规定东西来给别队越级送有。陈其明期当年的这个密闭切图古镇边特别经历这我我的那么的中国之外军界没把它定十度做法的七岁的蒙西的我被蒙西蒙森的蒙西界三米界把它电度做行于中国的重建清不透把它这些地理学就因我的南桥呢中国几个世纪了落点居民啊这种修行于我的南街所以中国桥的别的了雄伦家把它记住列力卡的早着中十度当地我的南的中国列王集团错不足中期把它规定东队越级送于王东明堂王东峰说接着那修语。
2: 这个列库呢比为呢去今年点别大别日为托我将军行去归年路其中国家送出宿舍里到古板马尔马军校年了别湖北行情黄冈重庆英山左陶家河乡土六七港月期总的大约是。湖北行情三年路月期日记开别最期日记开别陈铁强期陶家河以苏北提送了我堂国高娃我所批送错吧忙做给孟姓也不语那天呢工作了透高位你做给别国够饶我堂两个马借款却不是堂三路走走猫天借一天车站里不穷呢其实我来山鸡城巨头专业中国三界的前界就给了孟姓店不是定语其实送不是其中国家送出苏北里到这边得救途找我马拉马军事年了吧陶家河以牛背脊骨日我了国中奇迹级别米帐松东亚木性别马拉马给特性别超出了第一年能住他没叫其人们啊出了归来高过这不是两个给个人的机灵应山林归其三只吧胡坤江其我住前边莫特就这位置忙错错记住你听啊日定途用你面貌人景图你是讲话吃不疼按住陶家河以中路面在地里面具结巴人送学了会妈妈那铁长图图别大于不是昆虚水迷密西北经济独人给拖拉蒙密集团蒙密你蒙密啊西北一个贵月即送不是落地批示魔王去各条条马拉马奇面貌高居级别中路面积给高下他叫有没有把牌出高去他们三个行了高了不是行吧安笑得意抵达仓门里按照你妈的干别福林丁营是就不是这点丢给退缩陶家和尚可从你们来看去过着呢靠到高位福林丁给看不是英山总体金仓行的时期见过的话安笑得意如大别以天母某银别入住了第一年三年提给公司塔定是行退界年归级别那么久年中路面具天脸批给修仙大狱即我住这不是况且唐都俺去刚过寻不他他家皮克狼过来更多当我银俺去退金吃东猛部行列天自己面具粗连不他天地堂哭着陈总结经济结巴天在陈总结能破了给脸越杂我然年面具地配合度即绝不是他家英山总体中路面具地租家具母持松竹站电表案内部堂中路面具天列区出对天在人堂国统球了恶出来给你如果给忙错吃阿拉把牌电表用给了你这都不是两个区应动没热面没热牌跟进奇怪四十地图三空天就三地定色动画堂现在从这几个了九三年丁姓人别微亏体现在三对起托三对行不是湖北黄冈托三六节天天三别亏土结构人别亲密开三起配中开列席起天气扩康土持足给听不是开列起跟古话无军风起我就想把行了开列起民意居民村地起毕业行住三别起不给你提出去听了套句没特别地位了解去干练忙不起套句特别即送不是。况且俺去武汉去透露罗宾所谈你们之前的准备 추미 튀어내 켜콘 진보락제 스타트 되네기

0: 与同岛古以南干内卡中医开始接不他从这看阿姨其给其就到面板所图不是列金安最头图米一居民十三居归其地位真正女白七路单年心中三边来门为东秀七路东阿他听众习俗念图高州图局丁色东局人习俗不是将军其两部三边套局别孔德皮参中民说女同女搜出旅罗丢图湖北省经济许权研究所来给派他推送的改革改造股派为难，两者同为所中来日给派他，加上所处他成全给派又不是。我有六对七成年，就算给直接所中派，湖北也各自对外两者开放所，原定啊各自拆解去不他，六千将军去宁都批。别本军军去归属所有二千年，湖北也涉及三级刑事进步铁人。云天安给到三百批瓦器是不是？
1: 这个来讲呢，别别难做。这个批局的五年，这个七零点呢，给七八百，城市上修了，我们把它，他来投资送不了。人家给在住的七家人中，马教授提供给多在托办城市忙不行，电表啊，连锁经营不的，人家给编造电表车空白的，电表车连锁之外，那么群众投票进，判断的观念三百把的少交投票。他来投资送不了。人家的债券冲着军队啊，勒索钱又不得，所有我的我在债券勒索顶修，军舰没把它切入钱又。电马特别阶段推进的空心人，三年忙不结果的三年的先谈到朗古鲁克来的朗古鲁牛尾是用可是不了电铁，朗古鲁陈总现在派出了国际签约。浙江省经安吉总的朗古鲁陈总协助参与公司开个门，陈总积极的识别。朗古鲁松吉哈镇总院长从这天加着九年加着九年拍了拍了月，凭借群众微博了过了同居的几个七八松爷们生育，十九级金融偏债中文山退不多解决不得。这个批局的五年，这个七镇地内的七八千百所有我的债券的城市清标托内安排的投资送不得，日卡的债券东转微博了贴。推送了加着你的成军出帕拉瓦的帕拉在的推荐你不来加着你来过的成军顿托了亲友大我古巴的所有我呢东周前面我把了推送了加着送的成军即帕拉的大我送对马的帕拉有把谁让家的启动吞了这大的扩着这大的商家军队啊准备投的七九年中电表出连锁主角的规定投票推荐送不得让家的马脚出席军队啊萨尔巴的立白确实空白穷有大伯古巴拉最初的城市所孟西这个的南张三边俄吞微博罗推送不来加上恶主的城中西帕拉巴达密度人女的密一出密所顿着提供的马在马脚微博罗推送不来得及帕拉巴孟西族中三巴达吞了三巴达马脚其在拥有了帕拉巴这个批局的五年这个七镇地内城市情报配件被朱林巡把为引起土地损别密集城市提到了电呢十九级偏债军队啊吞有把的吞了的冲不着吞两度怕了吧边角的南界判断规律军舰没把它缩脚投票提到给土地西部的边角军队啊加把的连锁主角的罗西比不再投票空白了规定动外天猛是点不定越级电哪有
0: 第一个裂口呢比为呢是自由中间呢中国所政坛牛从年纪连错期开不着结巴行呢到古巴中国所政的这期他的给队长给政府中的集团成就啊什么题到孔门里给今年两国差出牌呢到我对门给给开公司念不他我都三边队长给今年两国差西牌呢到我对门牌呢国主出门这村村人心军团啊去了行不是第一位名字军团啊留什么他也让南长中一个队长去也拉南站主义队长到孔木滩都能加班中时，马内去领袖卡级车间，克列去日光滩起步，俺的新电表啊，军控托不他，直接就在滩门外苦叫起身，军马前边拖了起不是，苏正烈日去孟西指挥啦，马脚起手起了起不他，领袖连内去西军起了起呢，列国机关文把队长赶紧呢，尽在加班又不是。社会给我的电脑小团舞团努力去两国进步的给队长可以用来加班的中国团小狗社会体怕了会做手术去了又不是既用来电脑朝处组织就做不谈切不及随着他出门创业去女不停息就是识别所这么好的给电表车也给用来南北军队都不是
2: 那么确定给央的你的那种 대라 피규르기 노적 인터넷에 다들 굉장히 센시 버티니 루야룽디니 공부에게 드는게 생규리 냠자리 제시
1: 디글레 군에 베베 니츠 제죽지 인기 공모로 소디 아랍 망주 그류 직접 주기 세라베데 소디 아랍기 샤규 총계르 다만기 파가다 게베 게지 남단토 니데 공모로 제구포 유제제유 소디 아랍기 조지 제베 계급 망부 냠제 마기 닌테레 소디 아랍기 계사 리야데르 네베 할레데 게베 게지 남단기 법지 토간라 라리안 제구포 유제제바타 소디 아랍 망주 그류 직접 주기 땡디 제구나 밀레 메균포 유제제유 제족진인 예멘 후사이 적제기 대신배 추주 니슈 접시이낭 직조대 푸르디다 미미 넘루제대 소디 아랍 사공기 남단다 뉴규 지구라 마드윈 자주 팅시베 유바타 대미빈낭 파가디 게베 게지 남다 추유지주유 샤야 소디 아랍기 예멘기 사자 망보로 가교 팅 갸다 니슈 접시 제 유바타 마드윈 자주 대다니 소디 아랍기 니드 예멘라 가교 제주 체로 당마라 야렐로바시 이마레 제족진인 퍼기스덴 진지부이 퍼기스덴다 소디 아랍 이집 터키 제기 후사 적제기 소디 아랍라 무투 제규 체바라 고담 차고 땅마다 제규 대대기 망조 침해 수바마세 망주 멍시 직제라야 도시 땅마다 문숨 재명아 계지 제림다 계유베 제규 티리 체마라 차기 메바라 참조 체규베 랑제된 여지주유
0: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시주기니 이젠키 치투기 급비자 오유렌칸기 중기 리드이히 이젠키 호르무초카 라리안 고치베 테드윈베 차긴카지 어지 당리 체메 원가 이젠키 드윈베 차긴신타 당리 치미 토통 세부메 지주부시 이젠 망초키 닌팅아 잠라 호르무초카 키 촉드윈타 인지 말라 고게베 주신창마 저지미 빌라 지규마세 탁주네 부초규인 시시부시
1: 세계나부초 공세선 교류년주의 쇼게 다와 요주나다 人际问题인 리젠겐 고르난겐 계산되기라제
0: Mimi Dachiki, Nanzu Labar Chugiji.
3: Mimi Wujiki, Nanzu Labur Chugiji.
0: Chu Chudi Chiki, Nanzu Chuji, Lembarchi.
3: Chakdu Yubi, Chiji, Muchi Hins, Lembarchi.
0: Michiki, Joyangsi, Gangju Chicho.
3: Yamdo Rimu Joani, Nanji Dende, Yangsen Shiki.
0: Suchu Kang Shiki, Yuki Minan, Yongwachi.
3: 미리카기

0: nangi kanjin ji yindu ane shogo dabu ge sa cha tinde na lo la chu kong du shu be ju ga we ge sing ji tinde ji du yu du sam ba ane ti an ju chin be nang ki chi lu ta ji gar tin je nyung du dan ya le ya pen ba tu gu yu zang chin be ki chi yu ne le ya pen tu gu yu ba ta ji ne chak ji nyung du dong tu ba sim ju le ra ju chung wa le xing ne ju ga we sing ji se be yin ne chi ju shi zi ta ngen nung chi sum so ki dun chang ma ru qin je chak ji nyung du dong wa le pen tu gu yu ri ta ji ne ning sop sar ji chi tu ba sim ju le ngun ba le xing ne sa gu ge ye zam le ju ga we sing ji ke sop che be yin ne xia jia guan nam gam tu zhou tu ba ma se dun dun kun su ki xir me ki pung ji nu ba yang qi li su zhou tu bi jun tu jie da cang me ne ju ga we sing ji ju me sing ku ge ju dang le su dang wa tan zhuo yu ba shi a dor du jie xu be yin ne ka la di se be jie le ya ma jiong ne nyu du min tu ba yang na zu ka la di ya bu min mo tu be yin ne chuo guo nan du de be yin ne jun tu da zuo ba ya bu pen mo tu ba la zuo be ki ni ko ya bu min mo tu be ji che guo ba ta ye ji ju ga we ki sing ji de da ki 유베게 사마딘데 세베기네 안티더뷰기 차난게 칠루이난 자야만나 침베기 찌가르 이난자 돈조 아 세야알다 뉴두단야라 편토고리 슈장 아나즈 쇼고리아 통주만 남제 쇼고디 남균기 링게게 사제 낭토 망잠지 피주다나나 디나다 데단리아 편토고동아 슈장 링게게 쇼고디 망잠지 최난다 다 이내레 인지민지 쇼고디게 최단리아 나와당괴 봐 디니야 쉐촌은 랑즈이 개베다 도즈이 개베딘데 임발레 딱도 눔나르데 주규민도 레서 선조는게 참데레도 디링게링시데제 나나바링게르 괴티슈베게 난듄카니 잠지 용소 퓨슴베히 네 다딘게레제 디게 난퓨엔 디다기 링게게 뭐여서 소외텔이야 라리 난제 그랑게 소외 펜바 준투구도게 지 신난다 만나서 지메데제나 양자르 제용 링게 슈덴자고
1: 미카지스는 롭종 칼레치라 레고 최교양 칼레치스를 양가지 소와가시 지회 미지야 님고 매진 미유디레 초민도세 소시
2: 키기 닝기 지세라 그 숨결이 매양 까마지진한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유
1: 기라 루식신아 슈비급리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기 갸체 갸탄 심주산기 뉴슈 스구기시
2: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 응아파네미 이는 양 계란의 제라 약체 추설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 세기 치로
1: 계란기 소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 제비에는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우유
2: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약교르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우유
1: 제사 언츠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믿고 갈래
2: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든 배 끼지만 제지 계란 가주 접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 양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 난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 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복등은 교로 용화지 바라 능고 능고
1: Kimi yu bia wang ki, mi yu di liya tuen nin di. Chobu yu bia wang ki, mi yu di liya ziwe chu. Zitu nga we wang ki, mi yu di liya di gi di. Wanzo sunbo na bia wang ki, mi yu di liya tuen nin ki chu.
3: Zomki, Dingkang. 이기 제네
4: 니니투야미마 군접룽 틴데곰 베게 티남기 좀드인가 제리 제이

0: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1: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0: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1: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0: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1: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0: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1: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ཅལ སང ཁོ ལེ ཐོ ནེ ཙ ཏོང ཏུ ཁོ རོ མི རི ཡར གེ གུ ལུ གུ ཐི ཕི རི གེ ཐུ རི གེ སོ ཆ ཅེ ཙམ གེ ཐུ ར ཅང གུ ཡུ ཐ
0: མི ཐ རང ཇུ ཁ ཕེན ཇུན ཅིག ལ ཅིག དེ མ ཆེ ན ཉི གེ ཙ ཏོང ཏུ ཇོ བ ར ཉེ
2: 年部云听囊云扎对 APP 云听囊的中央龙城年轻机构的空气年轻堂龙城里前里这卡的其他给康先对不对与对坑中拉先求堂特多也用以龙城其他卡给孙悠堂接令人类瑞阳瑞最所的里前在这忙过其他的机构的先求阿江讲 APP 听囊按照中央龙城年轻机构的空气推给里前要先求可是云听云南安村培给了这些人呢为了亚其兰基老多卡巴掌蓝库罗列人力多切索坑中途云听 APP 普利南鬼不谈云听协会也已给他这里云里真不以云听堂听您年别听听音云听 APP 普利南处计提新瑞南也已托年藏语广播协成年崔西南的这年不云听南语安住云听南节用
3: 키랑 내 켄 되베 튼
4: 키랑 내 센 되베 담
3: 강정 조링
4: 강정 조링
5: 센바초 파르고 춤슌키 표제 총강토 첸부 시바르 개베 표제 밀어 제신 제주베 필로 제주기 들어 공신 유라 라시바 규마시기 초외르니 장 윤규르 제신 유 되는 게 강정 조링 리체나 레미 규마식네 첨부와시기 파르키 교와시바 푸르베 라시라테네 초야사베 르왕윤규르 영화 제베 꼬티슈인 네돈자미 쯤미솜로 푸르베 능미상마치데 퍼유 참도 권주 종네 레사라 네뷰 시자 제유 총결 돌레마타베 급소 콩 로타라 링네 로프존 제바라 주뉴메라 라제니 지간 콘도 취미베 강사라 내가 제네 니를 교바를 친디 소와 취의 매지 감이 중요 대교의 대성와 당 춤슝기 장라와 알레치세 라요소 내가 제지 참아 제롱 나래 용갑리에 김장기 시제 조는래 흑이 미드 벤조르기 쾌가 레소 치미바 당 라바르 끝이래 푸르베 초구시 로브라르 주미 임바리에 마시 제갑기 총결 총습도 로비 메게비 웬겐 로스 시지 초용리 캡테 당위에 로비언게 테라 심제 치고이 메버리 원장 김상기 사자타 춘규 균댕게 조선제게 토 더동 추구츠 로제타 소외 조선네 바이나 차도기 구부 예모 메버리 데나 푸르베 라제니 치고 로촌 체니 소외 차긴 레소 동규 섬을 코르유 까데르디 괴니 계급기 리미 제니 소존 치기 유비 내주 시도 중유 로비언 쯤에게라 로촌게 코제 코든 집어 마세 더동 계급기 켈린 집이 제뉴라 이주유리 푸르벨람센 산다치니 편종 팅럽시업시 레리라젤로타라 토그 집으로 친유 마시 토마라 여조를 라젤로존 제니 치수사간 충충식 주밤이야나 사간식 돌려가 템부식 최투브리 제경 여조 진저라 로마 뒤신니 라젤 종외 쿠가브라미 그티레 치기 로관신니 셈고르기 자차바탕 콩게 파르더가 침수진제기겐키 로마초로 표제 침당 롭싱 요리 tenan yor to loma du mi ganji xu bie. Zinzhe tere te tong loma nyi du ge yue ba xie duo chung wie. Lam sin reng nyi tang sang da nyi to gui jie yu. Tenan sung pur bie cim su wie le ga guo su yu. Pupu la kiran to ma lia sal pidi zan ni tu zui di kandaji yi na.
6: Nga gala payu nyanda ki mi jie. Ani payu nyanda yi. Ani nga payu nila sang wana nyi tong song lo yu mi gala. Ani tong song lo gong jie te tuwa le ta la ra jie. Ani kasa ka la jie duwe te pa jie tsu jie. Ani ta le ma ga ru le duja tsa ba sa ta. Aja duja jie sa jie le ka ro si jie ra shu. An te tu ma la pukus ye ya. Pukus jie la ra tonga ya. An pukus jie la ra tonga jie te ne. Ta te tu te jaka ka si ju ya po jie ro so chun chun wa gala. Ani te jie tu ngini da sa don sa ta pa te ka tesi tesi te ngsa re son san ra jie te ne si pa jie tsu jie. De de vi ana pugu chia de leka ocha na jira ocha de pugu sung de lara ta pe lada ta ta nga zo kodung sa gurwa de ba le gu de te ta lada che mo da ta ngi sada reis reis ta nden re chiga chua che tasa ma rengi ta lada ta sada reis wa reis a ta ka nda che gu reis ta nga ra ni ma che ji jo na ga sa reis ta ko zo nga zo pinja rungo hi ba da ga nga re ruha hi ba na le ma che jo na ta na ya po ndu ngu tre gu gu mu du nga ro zo pe ta da yi bu shi gu du ngu tre gu mu ja ka si ji yo ba do se 아 때문에 제가 지금 인가라 인자 다 마찬가지 좀 라제고 상쇼 아 때야 제 조사 두배 때 파지 주식 그러면 때 다른 거진데 내가 야 때는 전부 조사 늦었지도 저 시작하고서 되지 말레스 저는 전부 존이 임베세 걔라 이 전부 존이 전부 존 때는 너도 두고 두어라 아 다다 제서 근데 미니 레자세 안 이제 걔 다시 때는 레도 안 넣었지도 아 그지 나 뒤 들어지래 저 태도 거래서 나 태도 찬노 자단이래래 나 때도 답지 그 맞지 보고 수비대 기대 수비대 그 따따따 대전은 무슨 저런 시다 야 손이 놓지라 그가 예스 담비님에서 뭐 도세 어 당가 대가라 대자 무슨 야 미니디 고스는 나 대사라고 말을 나 또 대자 요요요 대초로 수비대 야 터지서 같이 찾진 총자도 초레스 아니 나 두 정지 아니 다 두 논설에 개개 야부 쉬어도 만에 개 쳇대니 로가 그리자 개 나오르지 아니 그 때르르지 거서 게라 짜라지는데 아이 대체 맞으면 다 손주 된다네 정도네 아니 거서 세그리 그 다시 된다 거서 세그리 다처럼 나설 거야 되다 자깔 거야 되 가르레스나 라체테스 아니 칼라니 무테 고고모도 니사니 테기도 아니 나서 레자 티게네네네네 가세 비세 똥똥 내가 나서 삼부사바를 돌아도 그러와 그냥 개체 말했어 시중 그때 자식을 나서 자가 인한다 가서 글러다 인한다 가리 인한다 나서 거야 들어서리스 저라서 마음 박은 좋아야 돼 뛰었다 내가 미우드 내가 해두스 아 나서 야세 아니 나서 우다 베타 제제 다 두종이 봐 다 두종도 다치서 그러고 때두 내가 나서 다 백 소다치리 뭐라 때두 소나서 지치 자가치 받은 니치 아니 나서 그 나서 우주 열어와 대선 이지매지 이제라고 말했어. 아니 지존존존. 아니 다 돈네. 배하고 존스. 아니 러다기 러시나다. 러다기 내가 맨나이난다. 아니 게다지 된도 그 소가노 고니치시 칼레 잡아제스 칼이 쳔보이. 아니 게 쳇대이나 그런 캡을 잡아내자. 다시 그래. 다처럼 타라라 맞대서나. 저런 저 그땐 차비 니가 말했어. 수벌 대부선이 니가 말했어. 주지한테 따뜻히 대그러면서 저나 저 대외 니마 거제 되는 시고 시도간도 저 제가 말했어. 그때 나 선다이나 다 부순라다 통거레 노선서거레 아니 어디 배다 맞아 놓으자로 와. 근데 제 되는 달러다 돼. 러다 되네. 아니 가서 파이 집에 총을 뭐 열 바꿔놓으. 그때 그래 나 전부 제시고에 나를 레지 때도서나 거기서 이 책임도 난감 걸었어 뭐 걸어 놓고 그러 전혀 말 갑자기 급하서 지대 진짜 그런 이유 말아 이제 말했지 아빠 봤더나 이제 말아 책 진짜 책임 말았어 당에 진짜 책임 되지 안 나 라지 내서 나서 라지지 다 투던데 이제 라지지 때서 아 라지지 봤네 나 근데 참 다투 좀 이제 그때 그게 해보는데 아나 추바레자 담브레레 타나 니코레 지가 부그지서 그렇지 다치 따다 대서는 그저 그러다 대마야 슈고테가 말다스 아니 티서보다 배다지 또 뭐저도 브레트니 뭐 차가 말아매 대이나 비싸디 여보지제 그래서 담나 레차도 오 당마라 참보아리도 와스 아고도 레레레레 아 저거 지그자 아니 그니 요르요르 와자 니그자 송그자 다다다이나 시동 총고 쟁아 줄지 아다 주자 되게 다 돈바 스네 수테 주테네 아니 되지 아니 나니 니도 냐슈 짱아 탐발로레 알코서 나 lorano deri tal koji tun de na ji jwa de la za thor chi bon roya do chop ba ra da kale je thu gu re ane mi yu yo bo yo re ji jwa yunas anga yung gi sa ya da ji jwa mi du ya ge ta ru tsari la ga bu gu jin ya ko la za ta bu shwa le ja da ko ta tung ram ro zo gu wa na ro tsa ba ta ta tung ram ro zo gu anga ji jwa nge ta tung ram ro nga zo tu da da ji na chong gu ga ri tsan chi sa na tsa tu ba ji cha so wa Then you want to try in under like in a more sure cheese, and that you do that pay missile of a choice. That you go that in a Tangaro, the GI, get to Mose, Duce, Tongon, Yajeshi, Tangan, the Tong Sondaji, the Mosotanachi, then I sat up in a Oze, Yachi Jetusan, get to Molalachi to Duce, and Jima, the Tongchisada. That you want to go Mobara, the Exaya, that Mose Chile. Pa leka tre tu ya tu, mozo le keme tu ya tu. Tang tu jaga ki nga tso le nusung tona tetong. Ka le te je guan, miyu karre yu sana. Ta jaga ki miyu tu, nga no tu mozo tu de, tsua ya bun ro ya tu, mozo ki tsua ya jen ro yu miyu wa. Te je ne, ta jaga yin nan ra, loda yin nan ra, kari yin na, tu je le me, che du le, hiwa ki che du le. Nga no yon bai tse chi che ne, nga no ki la shi tu, mi mombo chi le ma lam ni. Tene, mi mombo chi leka tre tu ba chi ta, ya mi mombo chi le, ka lo tu zo tu wa.
5: マロンとラザーってもうそれペントはじけマロンとマオバーク先言ってねちんどラスラスタキランギスムナンジンレラゼネチコンドチュングデザネソシオツワリネギョチンブルバルラスグラタンガンズラゼロブラロブジョンチェジェラシチシュングデザネランニギディングズデチェルドグヨルバサクワドンガンズタチョムラダンジゾガンネラゼディレンダンディシンデザネオタマオレチャルグチェダンディンジェキサンロシコルナングヨルバルラスリラ
6: ラゼジョンサジギンバマゼキランギメゼクグブジェレタキランギガンズラゼロブラレセムランギカメカラレシュンエユナラソダンロダインナンダロシナナコノツァレジナタンダジャカラガリンチェシュアダニンガノソレシチュスルカナニクテゲレメシプネレクンクタネチェナゾジャシュチャチェモノシュアネリラサロダインナンダテジョタアネゲラレアネガドガンダバチゾチェンブチュガマイパ コロナと町に行われ、ごとに行われ、あの、ロール、ラサジュンはあれ、カサカルゲームが何時でも覚えられる。あと、何らば、もんばちいれ。あの、コロナとペン、あおに、あれか、ジャッチンブシウチ、ノングワラ、カラントンゲ、チャッチンゲ、モゾクチェチン、チラタンとジャカル、ガリンチェット、トゥジェチェ、ヒュアタ、ニーナ、テネ、レクン、コロナとゲーム、ロシマダ、ゴトニアタル、コロナとトゥジェチェ、ヒュアイ。
5: 普遍偏重停留学习拉在落车了，到我初三落准七八趟，第二年级讲话结巴了，且忙些的区别从不加趟趟，菜结趟，菜结趟少年，偏见给他见趟，今日清淡说，西边的落准七点，拉在了第二年，初二三八时中就，三十五片月，文章落着头年，几座趟出门来讨两个水果，刚爱清不吃月，法国中学给偏见从刚忙过行李。 罗马从一的前边，从刚宁波沿线，女人娘们前边，那些把宁波月了，拆迁建额多，娘们月别那些把了，绝对几个月。普遍从刚来的新开始车间，我觉特就没别，两个人面，他的普遍人一拉，来的拉在老宅这边，在你拉就是顶个，新年两个到底是个月别？普遍顾客便宜，新都更不是硬别，女人才没讲。 比赛给人一百十七年内，两个十三千的，从刚去开领投票。今年送，法国中学给从刚买过喜帖，普遍了拆迁给俺都给我谈，人民性给他区域。大家光给从刚捐个糖，俺们俩点不足月钱。

나도 마음에 급수 터도 진보와 신다 레니 냠도 라자라 데니 윤급 소기유 저런 예동 재미 이시 쟁아 로로 후바 양자라 편종 팅럽 쉽시 레리 라자 로카 레비 텐데르 콩기 토림 라자웨 로존 제바 마세 예교 트니 토림 라자베 제뉴 라자 라유 콩기 레리 라자 로카 니 쯔르순기 라자 르초 네라니 예시베 라자 티 윤우 대외 마와라 로데 둘라 친중 그제 침수의 대부분 고관식 중에 미티외 마와라 라제기 토니 요거 소투비르와 유에지 주도 변조수 풀바더부 로비의 매개 바라 라제 소조나 슈디 소외 추세 야구 침비 미마고 유 유에 로시아나 종결기 내부 미나타 총습기 내내 부조라 미니 침소타 마제 신수소 로비의 매개 바라 제니 리큐나점 소조 지유 제단티 레고 미는 망괴 라제니 제 콩도 치고 마세 좀레 레미 그거 양 꽁지 제가 봤어 텐데 레자나 그주 시비야

0: 三天天给顾客们上，想了集团筹备都市店铺组，根据冷不沙巴别别，各级别七级里程序的人，敌人去里程拿。 我了南部天界村，南索去中华美食集团筹备都市店铺东莞规定单位馆，过去土，西追到达，恐怖嫉妒之，中海普驻三百嫉妒之协会不提，我最需要注意。南索块青泽滩土，端恰盘密不紧，南西群土，制度南巴扎，恰几个西安创建块青友一种种，昔日。 都不创作出些背景，每日看看盲错，多久几期，咱们都过年，待遇不谈。第至于前边，这座前边，每日通知也退了，规定单位接近组织情形，又不是。每次打个雪边找问他，便是俺们这些话，用人康熙人生呢？天里，最近东个苍门岩土，新鲜烧瓦塔，岩土，罗林特这前年。
1: 既然去，雨水空气了，你这座去不趟，你推荐东个皮人，天南修北，每日看看，密码七层超板，天层给做我十度主给，又不提示。每日通知也退了，规定单位接近去，行政忙错了，外边继续到土旁边呢。苍门三路几度动完塌，二手几度进不去，岩土错也不给土，缺塌，阿姨。
0: 这次水军去成都，通知去登鬼塘，突入三百四十九，西北去三十三里，张桥西门店，每日看看盲错去，迅速收班去。从西北上团看看，主任王志国一，三年提前行走把卡托都那边团委了命令，俺去总坛充电，充着钱，人不送了去呗，进去，过早铁路。 着急去见，如卡做不满塞，念头着急去把店里每日看见，忙错去，年对不谈，可老哇。三六年头不见，七个月见我最前行。明儿如卡提，若是车辆着急听松东他怎么去办，忙错每天提出他怎么了，偏不投缘。每日通知去车站里，张桥西门经文连不行过不谈，日别上路着急去不提。 做我忙个什么了，速度不够，四周都不大，看不清楚的。中海普助区三百几度的，龙门东区新修北在我娘土地，每日看去，迷茫错，紧张几大子，西北二度是重庆全家总区，面海芒县区三段大街康土，街口人边外面人脸虚下，面海芒县区九库滩对面。
1: 面海芒县东，苍木街新团西北中华美食集团筹备都市店铺单位决定作为组织插队骑行员。全家总务特区局部部长宣布好消灭疫，组织插队三块钱三百三趟，辨别其中涂改单七个月。俺去中华美食集团初步点头单位馆面海芒县区协起了口内。 日本巡逻闯进桑兰塔芒错了，着急去办他们刚来三位。芒错给外面人力学校去救灾了，两日确认。况且每日通知去三百公里七个月，即我最前行。明年派特段天西竹下镇去游戏。人力去满三年，确定设备满三趟，每日通知去找我人。
0: 启动国别协助时段，略大我西北大面呢，大我岸边大队牌，南索密码推密操心，自个儿操呢。中国空战党去，过去那位心情身边，每日让各种唐不提做局挑战，切不是？南索每日精准迅速抗去，关键宣布防瘟疫。俺去推军三级别落都错错不谈，小车这速速啊！
1: 日在插队七八所去，取得九年。那村民这位没错，中华美食集团筹备都市店铺组别，六十几口啊，半个月解决不是。
0: 미지기 중교치발 라류유배 미지 튼지기 제심치배 샘수수발치구 호호호 티통기 룹진송주배 룹치치당러 둘주체네 미지 튼지기 룹수로캉토비와마세 서유무에타 지초토도비유 티케 룹지동성농키 난츠 나슈냠수타 이수종와 리무치와 미지기 심세소와소 캔디엔 링네 딤종 럽첸 꾸지 체디 럽첸 끝냠주타 십종키 랑린다와 당란 십수비와소키 남부규 중활 킴잔치달 제외 도시로미 샘나 댐불수발치기유 지주부시 럽첸 딘주캉타 럽첸냠레키 레디라디네 럽마직주체디 낭소 딘주캉도규네 기타르 마부 지세바체디 치베낭니 산에카와키 유고와낭소키 미시카키 조왕타 베시 냠지제키 미심구베 루규주규 낭소 딘주캉 지조 롭소비 롭스 조긴쿠켄 류홍슝키 난츠 꼴규 딘주캉키 캔디엔 롭체 균투초니 나슌 루충키 니티니 중화 미시 투몽로왕웨 루규 텐시기 쿵디디 중화 미시 지든 섭배 도시 댐부족유 지 모주 챕시 타제 낭소키 서시치물 미리 튠지키 사부 미시카기 망초기 샘나 더유배 창매 락당치니 카초지도 둔규 치신 유바타 중화 미시 지든 섭배 도시 치점키 댄도동와 태점키 사딘토 굴신유
2: 주민연주 투적사배 모차 행계 군캄상 나니 미터진뉴키 년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준 수별의 최생도로가수
0: 티니 남북 행계철 편중키 장순 추구의 계급 지린키 당래 청규 사콘 족준러 툰삼 정신키 중재 토배골 원주수기 니찰 편중키 장송 추구의 계급 지린키 당래 청규 사콘 족준키 편제 원주치배 년조 용자 총도 편중 능추 총계도 초신 사괴발 용자 총도 토니 시도 충월 계급 지린 종례 롱아 송신 당래 청규 사콘키 긴캄 송도 남수의 균투 투구 창도 당와타 남서 팔숨 시지젠키 더십 체린 마라 종례 전에 긴캄 마라 송경 라솔 꾸디 당와마세 긴캄 송경타 쪽배 버발러 튠졸키 피게 동외 렁부 추십 체배 계급키 지린 족준러 튠삼 정신키 총재 토유시 장송 추구의 계급 지린키 당래 청규 사콘티 편조 능수 총기기 암도타 자친 년롱제 总送起向他重叠就送他新进重组古巨古西他这我与不他我也说脱当起别改军机灵我主体系他给东顿给他怎么行不他恰用色报托子密西东出给怎么行的语撒控诉扎汤起改军机亲提送给主密西他当日即改军机亲提我中的顿他送东西给行不他跳入靠主的古巨古住他 Riki zixin naga nigi ju. Riki soksha rikya ta sipchu si gejie yu la. Sakong tini tichu ta zachu chugu kechin ta. Chobu sadu genkam dinja songyu kechin si gyashi. Ro nye rin. Dangle chenggu sakong ki genkam songgyong chenze jen ta. Sipcha jen ki chuze gyunche mi bar toru da ne. Namsa par sum siji jen ki dashib chelin mala ju yu. 明儿最他中中给那小娃出干所日就是以索恰米特皮女体一起切于不他卡上他当日所日出去人群健康吞口了得心切令他一心打去切于人际给能温室了得心切令几天请你给主顿暂时呢健康他叫了拉贼去地脚切于不是健康拉索军队归地当心 龙阿姐就是不念诵当日成句撒控诉人群拉索作物切不他 米特拉水兄弟切吧，他用起加着光年，咋个说话他？三年提给咱孙十弟切吧，十九里东说起，七得了点年，新军咋他母亲就归他，松东团结咱们拉说他，新军当着母亲你说怎个他，过冬过节咱们就用。
2: 七军三七母亲你他，写东给给孩子们追根结切不他，看什么他？可是母亲我住了，日给当年，松江去撒空去，健康满了去，点杯人心，军退切入当我时，健康松江切不他推送，当年陈军撒空说，给克吉林娘军娘去切打，崔西扩大切行，退场时连年时健康太穷。 连年四点都切的，三年提给着吧，为了健康松动了，学习学业。明年爬人机，前了每天送这阿东给给出去日送电视切不他，大冬天咳嗽过痛出松他，切我出这月经，没事请用拥抱过吃鸡，孩子们痊愈。没有。
3: 주민연주 규정사변고차 행계 군감상 아니 미터 진료기 연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주 수변리 체생교육가수
0: 죽도 남부철 총문기 정지 툴레 피계골 과제토 정지 뷰글리 칠동 총람야 시쿠바디 수비인 초부 사토르 야클립갈라 투윤통외 남부문기유 로달 다워 둔발 张诺布索肯去张阿多尼，主动派崇文图，张诺布索尔用了他，张诺布去做这家汤布尼，这家汤尼是块军统统一，正是来文班，他来到我汤布尼，顿别派，崇文心情去，正是团结启动去，人谈东北，国际外交协助行了他，松动行不谈的，今日是他新加坡。
2: 柏林所萨塔基，七个冲日冲这特别啊，本土不谈。七东七空，母体那么改革特别，也做给不得不萨塔政治最看难。从文起，政治起来体外忙活，预先给从别马具具切，国库公股乐意七年没得办。从文萨塔推某某因别健康期，推广了第二年，并且给人谈，被他主动。
0: 从日三季接了母体匈奴疾病，十八米松东新病，正是提大人心，给其冲日规定单位名将三百个月。每人别狂徒，就拉去，每到凌晨几里是参与公司扩刊呢，正是西单坡，让大北大家里，毕竟谈上海，深圳谈广州所去，天天团在从康图奔月。
2: 你当革命军的老军都穷急，每到领了解用去，所来团结出队，拉起上来，任意去，不但团结说不出，政治谈，每到去，新竹少年国祖地，政治团结那个忙不人心，改革当年团结军前面班，配送措施参与。
4: 可了地妥了。 미통주로껴주담소화계시유. 铁达娘们多中国第一热你给南北团的天热间温度就完了钱中国南北天热间中国南北界的别不钱

0: 내셔바 체도 내지 잠도 신데 내바라 송급 체규 챙규 지기유 샤먼 로빈 쇼르도 닝감 착제 내 맹강기 닝내 생각 앞에 맨셔변 리자화기 내바 맹강도 되급 안주 곰덥 20 주제 제대 곰덥 딱다마 대베 내바 문진내라 피부토베 내바 티리 길라베 닌지 내바라 이와 제대 하미 글럽 제대 단돔 지기 유바시 대다르 제베 안주 맨셔비 네바 제베 니즈 응고 네비 토끼 유지 주바리 미자마 대당 용어 제균이 만조지 리듄 상보다 리구 체식해 진식시 니동니 휴저지 르 다와 송바라 직접 소지 시진핑키 후젠토 득십다 독심 능급 미망 디기 덴베 초바라 르 토민기 믹제 개진식니 대단지 대당니 응기직 테지 현다 담제 대제기 응기려고지 그시 응기직 디 메바 있나 강야 메바다 직종시 안주 땡아 토베 중제기 멍시토 던두 무투 초딘 대단 차샤 공베 동괴시 대나유 미망 자베 찌르 짐바타 치소 공메 공도 꾸르그 직접 소지 시경 링부 대당 중국 종종나 꾸디 동와라 갑조 세드나유 사네카단 셈바카기 집에 초딘 말라 두장 주고다 뷰리 뉴지 맨주 십슈 말라 주고 대당의 시베 덴베 초와 계단 다르비 동어 제체대 대당 중국 지리 생신유 조주 메디베 종례의 샥주 체신지 캄수 체겐네바 김도류네 맨주치 거베 내드윈 탁주 딘디 차지 계급 맨주 경송주기 니동이 휴접실로로 김도규베 십슈 조준기 진구 남자 사도님받다 망벤지 시주 테르데네 스런싱지 미마맹강기 군두 내용 디네기 정규가 십슈 자제 당외 네바맹강도 판도 초웅 집에 까지 지중도 친유 공로자다 주미 듄나 페베 훈음 노르베 로브진기 레규룽에서 나외 개겐치모와 수현광기 김투 스런싱지 미마맹강 전에 디네기 존일의 맨십 또닝키 락다 뜸받다 이기 집어서 제대 겐근라 캄수테 네급에 된다카 세세 십자체유 또닝키 사고르르 겐근기 잠라 팅리 용네 PICC이 진부라 칠레기다 경 팅리 치기유 김도 용네 내요 육배 조준추 맨주 십슈 조준다 맨주 요제 세준기 응유상마 맨주 겐주 규디 지슈 치기유 또닝키 안주 맹강도 용네 맹급 보고 류도도 배지 대가라 김도 로초기유 단다 교회반이 등유 정부로 뇌제 낭토 초주 커습기 시구로 교태시 갱근 공기 신뢰 중당 추르바 되니 나랑기 레가라 캘린 약슈 토바식 제지 송바지 로종 치바 대당아 차롱 용하다 초용내 공비 용화 제균이 직접 소지 도구르낭 체슈기 된다 지지 다자 류제 롭젠 당이 초바다 롭제 지리 롭소 후르다 배와 심감 대당 롭소 협대 동서 대당 안 당부로 조바이 롭소 도시대 규림정 신기 럼루 주구기 남배 토네 롭젠 규지다 류제탕 로메 딩조 체시제기 토 통주 유바라 교류유 장소 신진 장수 총기리 류디 주대 롭중 롭제 초이 주린 슌바 장샤오 이이 류제 롭젠 토 짐바이네 롭제 치바다 김장다 롭제 니기 냠도 슌디 제데 초부 총중 수 류두비야도 동마다 조고조로 류제기 로법 치로 동로 제대 공주 수부 창제 림신 렉소 동마서 지기 여지 송유 모두 배준 치부규 랑제기 증민 등기 시균 치치외 맨주 십슈 몰라 조신신 맨주 최딘 리공 치갸다 줄하 점 여봤다 야제 급주 연기 뇌망 창마 가라마 중의 있는 순도 타니 슈기 맨주 십슈 서지수 조르토기유 니동 숨주 송아로 레급 대당 중국 준 차라와 제균이 당루양기 뜸베 탑주 그지 개진식 임받다 롱아전기 철교 중업안이 미빈디 응규로 용마 체베 가제 퇴급식시 시림기 맨주 최대인 차제 균등아 댄도당내 최대인 대당 차샤대 군변 통용다 망용기 냠주 치베 초수 댄병아 야기의 도교로 그디 당대 미망 통주로 망부 폭등대 제와 케르베 디기기 남부 림기 딩신 여받다 중국 남배 팅럽전기 대당 멍시 대배 댄도 친유 계급 초딘 대당 우련기 주린 레이하이 차오이 롱아전기 차구 중업의 링 대당 문라 공배 동외 덥주 라다르 제대 맨주 초딘 직시 교류추 딩섭도 동교받다 내주 대화를 진반해 대당 대화를 진배 초수 교교로 응아르베 통진 제대 만소기 대당 창제 토르 동교로 그디 동교받다 대당 협슈태 티베 군편 용캡다 티베 구림 댄싱 균류 용화체 교시 송유
1: 有裂口呢，别问你去。

0: Yunay Dongzhu Chebe Nguyboro Tui Tsungde Gyeje Sumde Chengchung Jik Parde Dawa Sum Duymara Pargyo Bashi. Rangyegi Chidong Tunle Jeda Da Kodzhu Jeda Ki Sangja Gyundu Nga Dunbe Topde Chijuo Nyozong Denbyo Chu Leksu Chukyuro Gude Topyo. Tui Zi Sumbara Rangyegi Majuo Chubshi Gyundu Nga Sarbata Lekbe Chos Kongbe Chongyo. Dawa Gubara Zishu De Chengshi So Mengshi Ji Guki Namrang Sarbe Uetun Nguyboro Tui Tsungbala Gyeje Ngubchu De Chengchung Si Parabata Midab Rignu Da Miyip Chumi So Dunje Kekungi Maze Majuo Nguyboro Tui Tsungbala Dabjik Paraba. Mengshi Zugchun Sarbata Tunle Sabara Majuo Chize Gyongyur Paragyu. Gyegab Pekyur Uren Gyegab Chirin Dine Chengshi Chimpu Pekye Bu Zhulin Shunba Wiyin Ki. Tui Zi Sumbe Mikze Chengshi Tidala Dena Siju Ki Penje Gyundu Nga Tun Yubata. Tunle da chomra tun nyamdu parwa, benjo ki nangyi panun gyunu gyunje mebara sokjo topyu. Teda ki tuzi shibara benjo gyundu nga gyaba da leksu chokyu da lo shibu buze tobe kongbe la gyudi dongwe te mungshi tenpu ting yue je tena yu.
1: Digle kongne biwe ne zu, zi yu chukji ni, Zhungku Sok Zhimta, nyo son nyamzhi len cho ki kyabda cheba singna, dao gubar Zhungku Sok Zhimde zhi ki targe dyunja gyache ngubchu nga zi ta chengchu nga simpati. Dao Kongmali, Gajie Ne, Lekuo Cha Chu Parne, Dao Nga Dumar, Gajie Kekong Su Nebata. Ngao Tu Sarbi Dunja, Gajie Ne, Lekuo Cha Si Parne, Dao Dun Dumar Parne, Kuo Chui Chumze, Cham Tun Rengsi, Gun Tun Nga Chul Chimbashi. Diwei Mikse Gun Tun Nga Lik Chimbata, Yela Namzang Jung Yi Gu Dunja Chu. Yela Namzang Ju Yi Dunja, Dao Kongmata Duna, Gapar Chungwashi. Manekyu Nungshu Kaji Chega, Kileki Nirgyongta Kipo Ngarishin Dimbyunga Gyunkyong Tupata. Jikche Juseta Mungwe Kurgyu Chise Gyunma Chebar Torchimashi. Sochimle Riki Mungshi Chikula Majo Chishu Chiruchimata. Liushu Leneki Shikun Chiruchini, Liegu Chigu Ngunba Dunja Gajene Chikza Gepar Yubashi. Sokuki Ngunne Dena, Shartwa Uyta Nugyu Ki Liegu Chimborgi Dunja Kuyongne Gepar Chungwata. Shirkyu Sokuti, Paragwe Zushu Sukyur Yubashi. Jiyong Ne Dena, Chawo Chu Zugjun Chiu Zubutan Chepji. Suju Tan Chumre, Chong Nye Ki Nubutunshi. Tusi Shibie, Sokjim Korgu, Tienbyo Chui Yalge Yongwa Namba, Guntiu Tubashi.
2: Namo Chetingi Yangdang Dine Zhu, Tuyra Pikyur Gin Dogzang Dine Tu. Tandal Kengeni Senshima Dine,
0: ཡང་ལུང་དེ་ནས་གོང་པོ་གེ་ཐིན་ནམ་གེ་སེང་གུ་རིན་ཡམ་ཏ་ལེ་ཅེས་སེ་དེ་གལེ་གུན་ནེ་བེ་ནེ་ཚུ་ཚེ་ཇོག་ཅི་ཉིན་གེ་གོང་མོ་རོ་སུ་དེ་ཨ་རབ་མང་ཇོ་ཁ་རུ་ཅི་གབ་ཅུ་གེ་སེ་རབ་པེ་དེ་སུ་དེ་ཨ་རབ་གེ་ཤ་ཇུ་ཆོང་གེ་རེ་ད་མན་གེ་ཕ་ག་ད་གེ་བུ་གེ་ཅི་ནམ་དང་གེ་བབ་ཅི་ཐོ་གང་ལ་ལར་ཡང་ཇེ་གུ་ཕོ་ཡོ་ཅེ 타 소디 아랍 망주 카르 지접 주기 땡디 제구나 밀레 메균 포 유지 주유 제족진인 예멘 후사이 차제기 대신배 초주니 수접시 기능 직조대 푸르디다 미미 넘주제대 소디 아랍 사공기 남단다 뉴규 지구라 마드윈 차주 땡 10배 유바타 대미빈나 파가데 게베 게지 남다 추 유지 주유 샤야 소디 아랍기 예멘 기사자 망보로 가교 땡 갸다니 수접시 제 유바타 마드윈 차주 대다니 소디 아랍기 니드 예멘라 가교 제주 체로 당마라 야렌 로바시기 말이 제족진인 퍼기스덴 진지부이 퍼기스덴다 소디 아랍 이집 투르키 제기 후사 작제기 소디 아랍라 무투 제구 체바라 고담 차고 당마다 제구 대대기 망조 치미 수바마세 망주 멍시 직제라야 도시 당마다 눈숨 재명아 계지 제림다 개유베 제구 티리 테마라 차기 메바라 참조 체급에 란제 된 여지 주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시주기니 이젠키 치투기 급기자 오유렌 칸기 중기 리드이히 이젠키 호르무 초카 라리안 고치베 테드윈베 차긴 카지 어지 당리 체메 원가 이젠키 드윈베 차긴 신다 당리 치미 토통 세보메 지주브시 이젠 망초키 닌팅아 잠라 호르무 초카 키 촉드윈타 인지 말라 고게베 추신 창마 저지미 비라 지규마세 탁주네 부초규인 시시브시
0: 세계나부터 공세선 교류년주 속에 다와 유주나다 전지원두인 리젠겐 고르난겐 계산되기라제
1: 미미다지기 난주 락바르 추기지
2: 미미부지기 난주 르부르 추기지
1: 추추디지기 난주 추주 렘바르치
2: 작도 국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1: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2: 냠조 리메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1: 서주 강시키 유키 미남 용어치
2: 미리카키 균지 야게다 퇴몽 국빈이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저완 내서 제이

0: 中国内部四零年来南属天堂组中期天滚地东天界也不谈孟西之贵堂边角从团马角城镇边角所开公司别本三米七百七百万岁女不足共堂米去人内别的所给天堂滚切米百家七日东行于别博士的给客推门头皮给着玩一起堂归属千不年月季送多和路易博士给客给日国三百千在破局的出人归案几率每天不切的米特人类客空给年来了凶人虎太今年拉在国一堂中这年去了滚地东国中国桥给桥卡坦念头怎么能给米特人类念来增足足够了滚地当我谈博士给客了卡桥年给及米特人类规矩念来地内足的过了十月落桥给米特人类念来丁色七百来的客情扩顿切预备完成七个月况且中国桥给顿别博士给客给米特人类给所列间三百吞金绝国别出国了透过了七人预备形式계급카키심주사비탄예주냠레체네대충제기피게탄망추로펜바토베즈와유지송유시因为罗先生，博士给科给，博士给科给，给供新进去着林村都谈，博士给科给米区人内比热领的，表面给三对真都是切莫所给，南苏抗力解体，米区比热顶色签约，和罗爷米区人内比热呢。博士给科给关注俺们给，出及开前时间别，给科娃儿开着娃电表俺别给着娃成女几多都脱不谈。博士给科给忙错给偏村给我月登月西多企图。中国桥给博士给科给所贵不所贵南这组呢，所贵不南这所贵谈卷谈起测试偏村开连七百万岁，特同博士给科给淑女参加三对给别人测试老大切给全国端不提。博士给科偏给给南内归属，俺为七十多个银币，文字七个有十。博士年轻的困难，年冬下面就断了做不谈。博士给科给空岛给科谈，弱的给科给米去人内谈，边角所开工给切成巨窄七百徐新月。和路易，俺去中国研究谈随便念来了模特兄弟给你，基础谈人类名字话念这用话滚地当地，给可你别迷茫给心态体会捏住着头发前头月，俺去北京图青东组呢，艾弗里克斯二国把中国的家队七百东子月，俺去头同中国桥谈念图来前所谈念图偏村偏街给登句领个行。普乐西族文化赛迷茫给什么苏别迷去人类别人类博士给可能会去恐怖之术军前没办法切入当年可能是比如罗圈给别着体外术切瓦做个引起送于不是
1: 家长妈不错不谈大三的妈不错别给今年这天做一而不是给可以兄弟看给主力选拔开了摩谈而不是个南极度家队给其增速给推命阿萨穆罕默德尼谢空中国三国北京的唐人几个微博用动谈帝国配件所贴的中国娘娘脸而不是给年轻帝国足够了这些开心扩团结突击教育年下了对于三国的年纪中国谈而不是给娘脸中心化家长马不谈大三的马表年轻点被帝国足够的新旧十种增长北京图落不足于中国七巧了肉脚的前辈米秀天空三百给娘脸南站一别新旧十种增长的中国家长马不错别中大的电影机你的见过他家长马不错不谈大三的马不错别给今年这天做给家表的解法而不是给结合家长马不错不谈大三的马不错吧提醒家长马不错不谈大三的马不错别给今年这天做给推命你去自助休息不是克里莫伊他天给新旧十种情节结合卡给家长马不错不谈大三的马不错别话了其列写着别的他老年给娘娘娘句娘们了兄弟家把这些把了在其列地扩顿解决所中南学跟去罗康图罗中堂三年三头图大国的层级偏尊比例界解把局内在永东堂地区给年家堂军队配件所提议中国娘娘协到且越级决图给了某一中国越不永东给老年人能力及贵修配合堂配件给女不切入当年先天南边越久年让天南边若久了久了切入年些解决铁堂按最烈的东西玩了吞别下月别而不是给三红素三年提给地规的组织级别军队特区区级老大的切割了这些开心扩顿切有些区域而不是给我们的局呢 디귀기 인슈시로 동규로 티베 카사 구도기 튜니 된유 아사 모함모디 남시 예보타 남시 균도기 슈겐리 어브리게 지소타 벤조피게기 초카라 더시 포신 유보타 심주 습중 진전 예와티 소조난 슈기 미나라 중국 년시 디귀 조경기 냠뇽 티가라 시도 체규로 소람 제보단지 계급가기 등의당 송지제디 랑소수의 계급기 내주당 참배 탁주 주실 교류 유지주도 켈리모타 아사 무함무디 중국 시중기 갸자마부 소보타 다사라마부 소비에 계진념질 현소다 냠례진의 비에비에 금비에 다르네기 뉴시시 교육소당비 남창기 골림와탄지 디귀 멍시르 제베 냠례 티릭타 증조티 선내디게 뉴부족용라 군디동아타 균티 피게 라이갑주르 제베 레게 도시 편준튠 유지된유부시 중교라 강다 지금 켈리모이 어브지게 슈뉴준탄타 정시전기 초규로서 개봉수 중국당 무중념례 대외망화진례 어브지게 디귀기 니슈시로 동규 지구지기유 공기 슈누망부식 최동로교기 텁서당부로 비텁지신유 나즈 콩수로 고급주니 콩수로 편도토비 저지기유 슈뉴준탄 치로 동두의 개봉대낭 중국당 념례 지배 명의배 돕수 신부대 유지주도 중국당 어브지게 니시디귀 조경기 념례 고링급 아사 무함모디 중국이 어브지가 난제기 뉴버 조경 개공기 냠례 로다 개진식인 주리 대자타 디귀 최대 개공 수입에 냠뇨 냠주 제버규 어브지게 균투 피게기 뉴버 치로 뉴대 친유지타 공기 중교로 중국타 갸잔 마르포 소보타 다사르마부 소비 개진 냠디 헨소타 어브지게 난제기 총마 디뷔토 뉴버 조경 개공기 냠례 마르베 띵섭도 동규려워유 네 중국타 디베 띵섭타 개국 대외 망비 냠례라 지구 침부치기 유지 제도
0: 우르스의 천지 칸 점림 변조 탄 계지 지위 심주 칸 기군 진 쉰바 로마노스 녜찰 서구비 제지 탄린 지급 상하이 냠례 지조기 비시키 우초기 초카키 투몽 문진 나르웨 지도 되바타 초초 문아르웨 치로 친신 냠례게 멍시 나르웨 덴토 친네 상하이 냠례 지조라 티웨 갸치웨 피게게 뚜름 수유 제된유 점린토 나콘 갸치슈타 민보르망슈 피게기 딩슈 하장치와 제게 서콘 냠례 지조 사바시 김베찬네 Shanghai Nyamle Tzuki, Giji Changyum Changdin Sungyongta, Mingye Kualishibu Jugyong, Gangen Sikyuro, Chengnu Ngarle Mawa Nengyu. Lomanofu, Shanghai Nyamle Tzuki, Chi Zachi Wei Sanbe Gyononni, Pinsun Yichi Ta, Nipi, Zanyam, Chumu, Sibian Namanle Zinju, Tumon Pike Tunyers Je Chibi, Shanghai Yinyingdop, Sokyong Cheba Tiri Ji Ta. Lomanofu, Shanghai Yining Dopki, Shanghai Nyamle Jigzu, Dienlingan Pekye Yongwa, Mengxi Dienbu Dienyu. Ning Dopdi Zubdunwo, Shanghai Nyamle Jigzu Ki, Jichuo Lamlu Tan, Pekye Ki Zulam Minzawa Tan, Nama Wudong Barwe, Siri Dienxin, Pekye Ki Turin Minzawa Nebe, Gekabka Tunji Chedi. Nanji Tu Mishubu Tan, Zhenggui Minchiba, Cho Sunbar Mimikba Jeki, Nyamne Tablam Gungkyung Chene, Cho Sosu Goji Kongyangi Pige Lo Gundi Dunga Tan, Nipi Nyamgi Ngungur Chishin Yuji Dengyu. Bishiki Wuchu To, Zhuxi Xi Jinping Ki, Shanghai Nyamne Jizuki Buce Tuwe Pige Lo Mingne, Ngunle Pige Dungyu Taikyung Chene, Tumon To Targe Yongwe Dunjung Dugui Bata, Dianjia Zubur Zingyu Taikyung Chene, Yongkyabdu Dianjia Yongwe Kulgyu Zunggui Bata, Mi Zubur Zingyu Taikyung Chene, Mirabne Mirabhar Zetun Yongwe Mengxi Dienbu Zugui Bata, Lengmuntan Chunmun Chegu Taikyong Chene, Changxia Tang Kurim Dienbe Jugyong Tugu Cengtu Donggui Xi Dunyu. Lomanofu, Taikyong Xibu Tida, Kualishibu Chogu Chimbu Xita, Tse Tu Jigtun Chune, Shanghai Nyamne Jigzu Guntu Ngan Pige Tan Dobchir Zhugyuro Zubchi Kechin Kodun Tubata, Shanghai Nyamne Jigzu Ki Kim Cang Chimu Tumun To Targe Yonggur Gundi Dongchi, Caza Wu Wu Ki Guishu Nenyu Be Nguinzi Nawata. Kongki, Cho Ka Ki Taikyong Xibu Tida Tungkyu Chibati, Congtun Majo Ta Mitab Rinun So Su Gun Tan Sartar Kepkong Ki Nyamle Ding Sabdu Dongwa Ta, Gunpien Kongyang Ki Benjo Kola Xibu Jien Le Gundi Dongwa, Sa Kong Ki Dienja Dienling Le Tiwe Sungyong Yabu Ta, Xibie Minzawa Biji Ta Jongri Che Gyur Shunglun Gyakba, Sa Kong Tan Kola Xibu Jugyong Tui Cangtu Donggyur 龙门老师主席习近平给上海人民来制作通论村队托展念堂库任电别责任那门前台北大闹啊铁烈中国监控的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控监 中国通的派出所充满人龙我们拉链的罗塔给及接近门西的前面给及这个龙松用他嫉妒切吧张扬唐矿样起南北托年却说说谈偏村卡却嫉妒蓝月第三行业内制作堂快乐时比如罗教派冷门堂业内级别激情的长波持续催给了滚地安利拉不当地
2: 国立时报主教马拉格局前几天，俺来长夏路段的超市批改中外，滚地东突击点，可不是？罗曼诺夫，明年突破坡，上海人民的制作机，空手给可不给？上海人民的制作机批改，滚切明白，给人三百十多里表了，两头滚地动画摊，老单子呢？国立时报老早给可不给？怎么连西地批改了滚地动画摊？给可不开个迷茫给地基切入东起，来给体外切瓦，不要改变，文字难有不是？
1: 上海人民的曾祖五年里，龙女三个中心。上海人民的曾祖年，同美国民结合初年，定格曾林托，我国加气血糖，美国的盲区，北京的民国的多数气血味，绝对人心气，三号人民的曾祖心中的那个冲击宣布杨金奇。上海人民的曾祖的孙兄弟，细菌加气的新把咱们的全网没人把了。 在往七十一趟小卡正规的民政委，你们来给电子系列群网经营了。上海以宁都人堂给蒙西的松年，偏村一级堂，偏村这边扎酿、吹门、那么西边了增加，推磨偏街团结的街他用解决。给几只南昌一推测人心，没当我堂偏街给黑吧，才是你自己一段途。上海你们来增加一吹门集团堂，却松不了秘密吧。 却看给这边那大多级别冷落区域了点点，可能是被老小弟体外扎酿汤、体外短期人心点别，充满人路最先接巴了，毕竟也许扩短节约及重要。同么了，上海人们的增速呢？叠加人们的给北上行，上海人们的增速以矛盾那点汤，错别正规电话的级别，叠加那么七星这水没接巴了，推木汤、曲队、人们的军队阶级叠加大瓦特别当月。
3: 几个人路拉我归谈，铁军人路拉我归，街上街边你做了东地，土在国西，差给叠加说，推门给几个人民的，公民阶级开发了，电力给推出了冷水下雨。年度你资助率，比是开个叠加从头拖，三百七十几栋土谈，差给派出所，电路三百左内出任不多久远。铁路个其实呢，叠加呢，也个用些给别的叠加也蒙西拖做米容活了。 传媒他娘们来电呢，推门给人家冲突东归不得行。一年上海娘们来增租呢，七十一天，偏最一级堂，可能是被九九娘们给北上行。昆明阶级卡给阶不谈，冷路人力阶级阶把了公司一边。上海娘们来增租机，阶级其中占娘他用接托，传媒集团的观念，其他就把了工地东突边。团把用得不谈，每团把塑料给冷路给粘手底。 那么人心呢，充满人类的高级明白，热衷参与。可能是被老小弟为了去呢，上海人类的来的低，可能是被舅舅妈妈、舅舅的推磨热衷，极端切巴了，偏不越了。业绩之所以大王张杨堂，偏见给王家，偏见着性别结合的推测人心结了，特别同情用完了工地动土。所以呢，上海人类曾祖呢，我祝人类给北上修行，曾祖给中心人，边角的充电塔，马脚，人民的人头。
1: 女局曾经编就说给你们的，原先没把它加起来进去。你都你资助率，上海你们的增速及我们的开建连锁机连接连锁从头拖，从头谈马脚，团队你们的接受不到东归把它联系起把它。女局部长给从头拖，女局叠加谈，女去长下桥局路，第二个特别女局你们的接了明年最多的签约。上海你们的毕业给人堂开心呢，批给的确认给电话的小年。 蒙西这个阶段，团队人们内部组建起一个改革派的批建女把七十多个队员。杨金奇
3: 미주 링네다 장도 냠레강 상하 냠레 정조기 총마 링로기 가디안 사바르 교류 시베 링미타 롭소 슈노 년조로 주딘 초보소기 람수 균제 메바르 표숨 속소 심벌리 시베기 남아 정시디 도시 내 지소 중기 차결 교류 대단 접지 국민 계급 가기 넘시 주딘타 경외 남아 정시 대뇽 변조로 개니 주용 克隆 박소 캬룸타 추팅공 송경소기 책봉수 베리타 냠레라 슈누 게디 페게 조신베 계급 가기 장도 초규르타 페게 계고 튠주르 용고라 냠레기 파르통 갸시르 당 유지 송유버시 양진키 비시카게 우소토 상하이 냠레 증수기 콜라시비 로쇼 비상나 페조 스타바 숨무유티 징니 람즈 팅럽 젠토 규르제 나르베 교소 당니 코미갸 계지 증수기 레주타 락다르 뉘부치로 동규타 니니 냠네기 주시 나르웨 초그두 젠도 규르디 수준기 대자니 뉴규 초규르타 청지 주용 장도 피게소 기본 사바라 누르신 제규 숨니 상하 냠레 증수 통륜소 고지 냠레기 나바 모두 갸기티 국민 계급 개념레디 디베 갸치베 콜라시비 로쇼기 로데 차게타 디투 제규티 인시 송규 로니슈 쟁아 이 락린레 세세 총투 상하이 냠레 증조리 제시르 제린 치슈니 덴자기 럼루 비입식 마인바라 개발 탁주타 튜몽기 문지직지 냠레 라군디 동베 탑람 지부싱인디 도시 진단기 예산 미지바타 도부쇼 지중기 계제쉐왕 덴케 미지바 치비 정신기 나디라 덴디 대자 튜니르 미지바라 튜메라 덴디 지고잔 치슈 쇼와타 피게라 덴디 시디멍시 덴도 동화 튜엔케라 덴디 주요경기 편유 토르디 동화 제인
0: 예멘 후세 차체기 니차 닌티 공모로 후세 차체기 소디 아랍기 리야디 할리디 개비 개지 남탄러 꼬리 미슈 푼디니 편동 체부탄 체부지 나질레 남탄러 디람진 기푼디식 편동 체바마세 카마딘시시러 디람 푼디 편동 체바 인시시여부시 후세 차체기 콘토 시베 제구 팅 숨부티 미빈了内平安破月不塌南坦体尼基科主科月了修根体不月不塌南坦坦卡马丁西多根破月几些月地内制作体尼体的哈利地给予给金南坦了结果听苏不铁也不是胡塞朝杰给头头做的二十几第四遍出自你书责任呢胡塞朝杰给村金切别社会了明年卡多结果听额中额过切月几些月不是 지게블리콘기니츠비와시비나 스모 시에터 졸러 편동 체비에 디람 폰디시 깡고 체바만세 도론단 유비시 예멘 후세 차제기 니차트통 체팅비네 소디르기 예멘 후세 차제기 춘진 체비에 하징아디라 카토 제구이 팅니 체 유지 세바타 소디르브 촌네 시추티라 렌체 강양 체미비시
3: 니차라 어리 노르스 뷰차지토 케브라 체비 니츠라 싱나 어리 이랜라 제월사베 각동체 유바타 각동체 유케폰수 이랜기 마주 도놈타 도놈 튠제 도놈제 유르 튠제제 긴디시비 추시 줍든수유 닌팅아조 어리 종동기 명아르 이랜타 편제 덴베 최면 지진 유부마세 진도 죽지 배치 숨닌티 어리 계속이 튀기 딤고 마제콩 이랜라 파르그데네 치미시 지세 유부시
0: 우르수이 개체념제 키즈 주비 키왕 송경타 지편 더구주 기 니차 더캡단네 니셰콩 구긴 세부 미비 로체티 시지 니슈 체비 이어쿠 즈크 나디 밍에 림고 튜법 덴부규바타 디탄러 년가 미비 나디 티 디웨 총키르 이어쿠 즈키 총키르 키 디유 원고 정신 키 치덥 미버 소신 유지 세유시
3: zemlin namsi jikzu ki nyechar kebra xebi, kola xebi tuzi rengxin ki namsi dakeb sarxu na ngunba xebar xigna. Talio jindu jubani jindu jungni bibara, cagui xidi gyazu qime uishar gyutu, cungui ki chuse xindu toshu ki chuse du libyu yinba xib. 提通年二二年诺修建贴片七路中心约把村级约把谈，文把前呢，今次中年把了修建七区了六局时，提过了十月边角谈，中看满了，几所接了修建贴片谈，社会民众话了，天不点就谈，除了团边人家七路中心不是。
0: 夹卡中央文康企业前，现在基层已经被强烈扭转，基层企业现在成了人家头的呢。夹卡我谈成就俺来过拍头东区，特别签约级，开不着签约不是。第二夹卡中央文康企业，你懂个没？你做什么？台湾你不能送，给个包听，谈不听也不是。 夹个中央文康企业人提了头痛，第六六四六块四级别人空调站提，夹起我谈成全你八级别文字签约不是。三个人个控制了前年中暑，看等做案件来谈专业。李成建困难看钱不是了事，听见内幕头，俺做起了头骨之识别，李成现在那么先做难说。第三年，其他人给睡觉的音乐。
4: 巴西港给这年安大的血币呢，就是吞云潭西皮的给车间三不通突变，落地不能瞧。
0: 钱我对账吧，差档案子农场捐币呢，地摊里也骗到钥匙。地摊里，客人去下不到头月。
5: 谢了，这边这里啊，恐怕也白不赢了，此人落地用途不值。
6: 来个这对账吧，刚过了血币呢，吕军用外卖菜，看多呀，啷个人改变你就来越多不值的。地摊里。
5: 既然去吃南药，
6: 看你一万钱呢，通过人家的骗术当头。
5: 结果姐姐弄出样子钱呢，地摊了骗到钱不要钱。
6: 地摊里，头趟那么贵都头能吃贵的，千万小心。
5: 吕军给讲了，我讲给军心给，地沟给苦了，俺来也都住着。
6: 地摊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用钱。

0: 귤 쿠 나와르 냠바
1: 양주 추체 투바
0: 셰지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투미 케제 뎀바 미리 양녜
2: 미리 양녜
3: 싱글링게 궁금사 다디랑네 생고 축배 레전드 중앙 농티 년티 지켜레 공키 벽에 롱팅 토그지 주피 미리 양년 레전시 아니 팅디 레전키 적용법 개취히 드린 괴물 힘겠어 표현한 근처 담주 되어갈 속배 잡디나 피해 파고 코르창 시비에 담주 되어갈키 뛰어치티 비교타 담주 되어갈티 나로리아 표현한 근처 라스종키 파고 춤중키 코르창매 낭토 냠토 소화기 신유피 뷰리타 게시 후리소 미리카화 시투 냠내기 소화순피 중등지주샷

0: 아게디 앙자지 소로치에게 뒤뒤 아유 나출로리아 냠촘체가 레큐 디차 소나 차로 시고 아 나다 파미니 코르치기 날이 되윤네 만주팔러 투기 개발 유베 소레슈도 암라 키란야 참기 좀 말해봐 암은 참기 없지 님 카시 친수 이내 란심제 체유 산제 라를 렘메 나다 파미니 총기르치나 유네 만주팔야 투기 개발 님 카시 유베 나와도
1: 파마탄 디기 냠주치바라 투기 개발 커네형
2: 암라 기란 샤브르게브디 녜녜도 스웨초
1: 난초 능미 냠좀 치바라 투기 개발 커네형
3: 발라다 암라니 슈스 퀘르 퀘르 접쇼
1: 파마르 장베 즈와라 투기 개발 커네형
4: 발라다 암라 나도 삼은 로요예
5: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수 간들히게니 선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리군기 회계 진남기
6: 중야모몽 근처 룬치 리군 회계 진남기 강계 슈드 렌제 존슨 첫째 코냐
7: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제게 페르 톰파 근데 동구 셰바 고탕
7: 진짜 약하 도친지 무여 된다 동인 비고
0: 왕후 닝히 바타남 자초게 주시 천친민통 자체나와 고얼
7: 소다 아래지 자신한테 몸보라 자고포에 지죄바동 예멘 후사자 치지 소다 아래지 예멘제 사차 몸보라 카구히에 지죄비고 소인 향라 튼디산지 혀튼운데 센루히
0: 내가 레코네 배우는 추 머머제 대통령 머리 타제통 자칸 조쇼히 전달 같이 시시 시차 수지 시진핑히 대통 중국 주성 셰바라 네바트 중국 자츠는 고주티 로딘 점명호 중국 최초 대배 최대통 대통 공패제 랑페토 셰바통 로딘 점명호 듀라 사베 최대통 대통 레든제 제쇼 된초 셰구시 네드나 요바시 롱아 천제 창고 종합배 고출로 롱자치 매주 최대치 존내 샴제통 빌레 튼콩 제르 던조 화 젠텅호 근데 동아통 민주당 원고 송재치 레기 랑소 투창의 당토 대통령 감내티 신초 집제기 서치 공사를 쳐봐 셰바통 모초 용통 최소제 듀코 서버를 쳐패 대통령차와 차탕부 정리 중국 남배 팀잡진 주성치 대통령 망제 땜본 땡제 요바시 厦门 로체 쇼도 닝콩 차진내 맹캉트 맹샤 초배 강답 예셔 춘체탕 레이다이 다시 人类 浪多七七七松等这回龙总国税马老正有把戏面康的电力面具写开起年老外年吧年吃脸宝马头面小白人类浪多七七脸年的这个有别面小白插特年这一张的青年年外了松学下级成个写个有厦门路七学多宁空插嘴年面康起年的成功阿白面小盆李家华裔 年外面康的对高俺去港岛也是春节县里共到大道马地北年外文字念了皮肤特别年外地日年老会年前也年外了一万节天好明格老县里当东写个有爹大写别俺去面小别年外结尾年次文过年被特个有节就要把写没草马地通用啊下进了蒙错节人的张伯堂热过下节卡切西西 你都年纪略到身盘，学校书记习近平福建的杜社通答谢能高，某某电视电白初二若他们去，明在该去新的电通时，电通呢安个几天行，人到他们家提几个安个来过电视，可是安个几天没不行呢，康阳没把他们集中时，俺在天安托白。

0: ngai ku ka chen long ti te xue lu ni da zi re lin si jia la ta chu re xie
1: o
0: qiu niu lin nga le tong dou ge ka bang zhe ye en de ge da dong xi jia ge lin xin wo ta chu re xie
1: dian zha yao mo ye su le
0: a ka ka ta ri ma xi ngai ku ka chen long ti zhu ma cong ge le ran nong lang ti
2: a gu da wa qiu ge bian suo cha si qiu ge ku ka chen long ti chen ga re go
1: jiu si li rong ge guo mo dong ni na chen ga zhe do
3: 人总看陈家英的嘛是阿哥的秋根这是牛年肉肉的真那个陈家这个一年了白马从人的那几年的白刷刷是在土街里马路从马店煮菜的是啊书记切菜的呢就做些就得我草马过去你的土脚里怕压陈家这国家城路鸟松些呢让了吃过鸟的全都卡巴那了三只鸡带的俺的吃了个真好那军哥
4: 我要书记，你打打的马林哥啊，敲工的点那么要。点这些呢，打打的，却等着牛哥呢，龙城人这些把小酒个扎住能着呢，痛个，等着牛哥嘞，请个姐，我家成龙了，点过些。再多点别，春节娘的送。
5: 哎， 打破公开嘞，公开嘞。 다는 안 놓고 동그래다.
1: 아주 가래통 가래통.
6: 다시 한번 시험하고 다리 못 먹는 거 네 시절 저한테 지금 전로래.
7: 다주 년치라 가지 동사대 나 수시지 마지요.
5: 왜 다 지사 거든 할 놈이야.
8: 종로 통화다 롱콘 요포 통화 예리 나서 먼저 받지 시지. 칼로위 다샤 쥐니라 쉬진 차진 탱이리 치타미 총로 포공다 치타미 롱타 덤버디 치타미 텐시 롱고 동과 댄저라 예자마 시지 유체 치타마라 인정이

0: 대형 준치 총강식기 준치 조답시 서르면린 바치브즈그니 준기 용관지 준기브제준비 면통 발림시 바마스데 다동 첨갈강 실종시니 케브증 톱톱시 바시그릴레 디르서 중 혼투님 바마스데 드그주르시비 드그치나 문서 톱보미비 면린진바 앙 존보 망보시기 츠르메데 위즈이 돈데 진디 시그조알라 머데 조르 쳇바 남북줄 긴이리 지시데 디니 닌토 혼 왕럭지 덴직 도담 제출 자침지 돈츤 시그니 비 낭찬 저비 담비다나 머그젠지 상톤 근치르등 꾸그년 덴필 지샤르글라 닌나 만제 꾸그니르샤자암 잉나 구르 납지 만제 응체주제 니첩 중체브레 니너가 옌니 님지 만 꾸그니르샤제 등 쳇브지게 구르 납지 만제 응체르제 추어 나지 돈친 돈시 총득라 완총제 니체제 유데 제지 깁집진비 현통대 영 메퍼지슨시 유즈라 니츨 특출시츨럭 사셰시 갑디르 유즈의 셈세 나사니 자툼랍디 니랑니적 성돈라 송중실기겐득 냠니 로디오슝 닌토콘 왕럭지 유즈라 답진데 묘투르 사무고니 잔츨은 베진조아 등 챵지게 구급벌렌체장 나리 혼톤다 저리오데 나츠 쯩미 나리 쯩 일그접 실기겐득 지입샤데 유즈글람 촌아 영 돈덩덥 제지 체 마쿠르 공라 르그지그제나 깔 치키 케임 박서르히 닌토 코노 왕르지 디덩 남바 근데 르그니 쯩 돈라 송송 샤지르 도능 시기 회나가 지 메롱 요비 기브제 강데 송나 쯩킨 게시 쯩지 덩데 냔린 요친 죽슬비 메롱라 잡디 니 쯩킨 팔기 짐츠네 데르문 쉐니 익서른 통타비 응오힐 토뇽요비 머젠지 응오히제 잡슈그니 최제 실릭 시스템 서른 통타베 영회나 철철 정위 기재 강던 로컵증 대등자비 발린 요치 르그주시요메스고라 다시 이급보샤기 시시데 데니 유즈 등 쇼고이 랑송샤트베 득블로다프탄버니니 니젠라 고르크 머츠바 너 존나드리지 닌투쿤 왕르그저카 잡블로다프탄버니송
1: 장든 데툼네 트비 담제 왕줄은 더니시
2: 아멍 펜나스 지리 쳬비 스케제 다둔 더니인들

다드네 레젠킨 주두이나 쿠란직다 닝주 장비 규두야 차론 중두잖아요 아니 루시 닝주 세야디 규디슈베 대도 좀 좁고 또 좁은가 세라나

0: 기랑키 도고르낭규니
1: 난츠 티링기 링시히
0: 티링기 링시
1: 티링기 링시
2: 咱现在为整个中国人给我们公司，俺那做老人呀，中央农村年轻人积极不离工，培养农村给提升给领先力才能衔接中华，还将给各处去，俺那听的力才做用吧，听在我的音，俺那听的力才做用吧，听完音。老电话了，等一下，新疆那路了呀，到七八样，前不是蒙古给蒙古的街的，到这边那路了呀，给不是给他的，让你肯定是去那给人给进攻这些那的。
3: 啊，那是那是，他的认识是像俺那组接到起，通过当公共的这些，他俺那组干部一年的，大概年薪还过了多少？俺那组七八月了吧？我的作业是俺那组，他是前面的破门外投资的这些，是些送给多啊。现在是俺那组中国南阳村镇的那大概年薪是七百，那在他的呀，是开别是，他明白开完就做一些，到国外的这边办理他俺那组去。
2: 来噻，来噻，现在这俺那组到这边同住个光了，也就我们个可比结算吧，这个月现在挺贵的呢，接下了。老，但家也低啊，但到工资做你多了。
3: 啊，对，
2: 当不低的，冬季体力越过身体，可是生得几，家个多呢，水平呢，错峰是多啊。嗯，我的没忙不到，退休的再查过一段，怎么越定这些的多啊？嗯，那现在听那老了呀，定这松下，但让给个抢手给他，前不是是吧？你退忙位退休的，这单到啊，足迹吧，你的，几率给到啊，送别跑了是多啊。
3: 啊，对，
2: 他现在抢手是怎么那么些长啊，钱不赢吧？其实俺那组出去也过没七八千钱呢，俺那前不是给卡索嘞，贵了不多啊。
3: 嗯，
2: 那现在前不是俺过给可比级别接了因素呢的。
3: 俺那最近说过呀，是吧？他送给你不停的去点别给，过送，吃也了呀的，
2: 退休的可最高的是呢，三五年呢，四十五岁过活是。啊，
3: 那是他的，他的意思我让俺那是呢，可比给差别起来呀，他是屋头了呀，去，前边我过个女不同别给退休的，去他啊，三五年呢，四百过是不？
2: 哦，大概是，他女不同的是活吧？
3: 嗯，那是。
2: 老大，其实他他过了给没呀？ 他年底过新别接了呀，他多是吧？他新的是吧？他多，我们可不给过个月呢是吧？他国送给他马车牌的退休的呢，去年个七月，啊，但是人不人年底呢，他也是吧？他前面人年底他也给冬季退休的这些人上，嗯，我那都可给不赢呢，俺前面人给，除了的马来空呢，他留不下送给给增加点不停这些了。
3: 真多多了啊！那是他，但是我记得那个宋伯良的，他停止时段，俺那时他的，可不的去，可不是说的，他的，那这的，像俺那时长江我多下边那些大瓦塘的，广东松树的大瓦，竹节本的，他，啊，上路大瓦松边爬的呀，这他的通拉雪的了哇？
2: 是是是。
3: 啊，他第一矿的呀，引进米去，可不的结果都大大起来松树的大瓦，这边。 단주고 권의 인지미지다 약속처럼 그렇게 겹사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 미국도 양 즉 자화 전부 유배서지 양 권다 독스지 님을 날 태베다가 남자면 이제 장슈슈르 치도
2: 다 사실
3: 다 디인도다 다다 디급려 하나 조다지 제 개베는 가르송 여러서는 제 울음기 다지 나다 좀 되게 다디 곡슈기 가르다 하나 선지 직 숨겨빈 뉴베디 셴베 주주리스 와 자다다 딘데 인도다 진 하나 조 집에 제 림다라 말라 도둥직 경수 미요 말 숨기도 와
2: 다 사실
3: 아니 직내다 보고 이 수부터기 예치 림다르기 말라디 용수 매민비에 간리야 니메군다 권다기 최제디 침부위에 김정기 당한한도 침림 보야다 더는시 황제 말라기 뇌윤 더는시 닌기 매윤 속에치 라닌기 내 중에 닌가티 만나서 다시 미 닮아서 그래 겸보다 보고 전에야 보고야 디 렉스다 닌가디 체여르체 숨기도가 체는 직 페이지 가래 더 주위에 공을 야 인지 민지기 디 응급 겨구르자 김지직 폐지 대면으로 생겨져도 와
2: 다라지다 로브제 나로기 쿠르유디 아 단데 또 좀 채웠어요도 와
3: 어리
2: 다디 하나서 이야기 나로리아 아 미지스도 와
3: 오 다다다
2: 다 비차잖아 아 컬론 조교 야고면 계속 이거 맞이 받으셔나
3: 다다리
2: 그럼 진지진나 비차잖아 랍자 뇽슈레 숨질학서 봐
3: 시리
2: 다 재산 진지진도 잡아 하나서 아 랍자 친 랍센 초도 잡아 아 약수 주는 거 봐

0: 다 계속 진짜 소소 세바다 챕직 마세지 하버도 원만한 아 부춘줄 대비나 다 부고 책 첨부 맞아 공례 부고기 다시 수부관기 침변 유비디 쇼약니가도 맞으니 첨부시라요 봐
1: 다자시
0: 다다 세상 진 안한 소 야지 생겨 돌린 게 인지 민지 디테일이야 토난다 계속 나비 이네 지 전쟁기 면범이야 전쟁기 제 경험한들이야 근데 쉬어야 돼 문제 개침부지를 잘해도 와
1: 다자시 다 단도 면당에 디 아 르뷰 지젤이야 저도
0: 아니
1: 다디 르뷰 지젤이야 식재는 체지 된게 제바스 된지 수송샤
0: 나가
1: 나서 집에 봐 뒤신 안지 분신디 동배 거불 르뷰 지제기 지제제야 면제 하고 주네 정어 지네 아 동괴보다 다 닌지기 지팅자디 지제제야 하고 촉주례 미게와다 최수인 수습시 인낭로라 면통팅 팅시리 개념면 도라
0: 아 그래서 다디지 야 페이지 캐나다 소소전 딘데지레 개발 유서자 지다 보기인 거 간시라 양고 수부 지제디 지 수부기 다 그래 돕슈가 미안 수부기 누비 지준다 저와이도 세상 양고 지제리 시제 동단지게 유서 돌든 시에나다 에 니면 지게 나리아 소다 닌젠 지서라 주주 니스 디나나 망줄레 템시인 동야 미에다라도
1: 양게 쳔고 슈이 미 동딘디 템시리 게미롱스 지치샤
0: 다다 시시
1: 레세다 숨부디 추츠미 면동 왔을 때 제대로 가.
0: 당연한
1: 수 이제 잠을 야다 조금 망치게 즉 전을 봐. 워마다 야면은 차로든 데 돈다 매디 쪼고 가르 마 팀제로 와 소변으로리아 편도 되고 이제 이제 직선에 어리. 아니네 워마디로 봐. 또 워메 난기 깨 이내리 찌가르기 다 매기 뉴버디 집텐이야. 누가 와리스.
0: 아 타고 뒤치고라 나나스네. 계시 나나서 넘규인지 면다야 망체 죽으러 봐. 다 이내 가셔게 답대죠. 어디 죽으면도 다르대 오면 저부터 가서 오면 전물 대직 당시 사제 뒤다면은 뒤면기 누부디 맞지고요. 봐.
1: 어 다르지.
0: 아, 레스타.
1: 다 야면은 시구로 봐. 다 시구스 되자 망하나 좀
0: 좀 보서는다.
1: 어 진짜지 좀으로 봐. 귤시 진짜지 인자 다 매기 정신이야. 누구 리스 진짜도 봐.
0: 다 다지. 어.
1: 다 제자 진짜지 인바 단단도 yunrin tebe nirigi men diyengibay gubla rana kangsha ki men tsamshaya ya men menze kangchungdu kanyu chenying men tola.
0: Aale, tat kiran sunyata nge chidang korob sos, dindre sos sikibra pishashina nga nangzu kashiye chida chi gyundengi nga nangzu diyarwa ta jimbungu yugi nyeyal soba.
1: Tara.
0: Daga nga yang chiga chakshi chaya ya nye dindre gyundeng tara nge sashinbe yungyo nge yina ya gubde gubde la ya chi ta sosu subgu o danga dasha nge men di na kangshi ya sosu sechuk na kangshi chi 차나게 창아르티에 낭다민도 차시디에 낭다민도 삼야 제제야 저저저리야 다리 님 가제지 민스 민스 제샤년데 요르바
1: 다제지
0: 디리 제비는 단도부도 랑기지 차기 지카레 창아르 춘진다 다그니지 차시 춘진디 지 멘티 뉴버 레야 딘제 균투제다 딘데 투시르바
1: 다자제
0: 디인도 다랑게 옵즈제제 딘데 샤초 말슨 거르바
1: 다자제라
2: 로

kondu yina senga nama tsuwa ya wu yuan tsukuu damre jine ki jinyongi nizu raksam singu zhu shuba yin. Siamla, chugui doshi jingui ni shu chi. Tiya, wu yuan tsukuu damre jine ki jigo rengxin ki chugui ni inji ati jinsi luti seyo gongsi duanba si yinba ta. Gongsi ti ni yorgi chugui gongsi chishu si yinba ta. Kangdi chukyu chebe dibe gudun choyoro arganti geji rinxinki chunda zogzun shidu churyubari. Namre jilingi chukyu doshi ni ngaruyugi zhongam mungshir durshi medeba ta tayugi zhongam kuryu pechu kandub chedi. Songjong ta nyamso zuhur cheba ta gerdi pebar cheni njangtoki dume zhongam namre jilingi zhongju timari. Tayugi chozo ta lengi zishin kuyu ta 초기 지신 추소 담자타 담레 사공기 지신 추소 도도 신듄타 인허환 고미 도만나제 소이 지신 디주 제유바리 담레나 초두 제베 나나타 차가소 리젠 구다 쳔바주드 나세타 신게 답자리 니슈서고 추베 담레 답자리 니슈쟁타 쳔바주드타 나세타 신게 답자리 인슈 저거야 대가라 모튜디 초두 시신 유바리 대야 진중 교육이 차르궁은 휴지 남레 지니키 차르규지 자균라 미응이 좀 진급 좀 하자 유바티 샤메 우연 초고 교육이 롱어소 내유 차르괴다 지린 토 담레 중금 정정 송조 교타 도마르 나제 지신 그 답자 신세 링테 최고로 조신 유제 규제 주요와 마세 나르기 중간 크루요 송진 제베 멍히 토 더둥 추가니 다 최고르기 천대 중간 파게 그 추도 류제 그 담레 몽탐 퇴삼 소자 죽준 세여바리 정중 윤중 유체니 다유기 윤종타 쓰이블라 신의 준비시 인바마세 미답기 그리 제베 지슈 통금해바리 시엔야 나르기 출로 제돈 남타 삼이 추초 서신 동라 신종제 냠슈 르진이 조르고타 사비 제지 남레 지능 토타동 미미 디웨 송종 규종니 답자르기 세 최와타 초주 시세 기내식 주요바타 Tietan Shibjigdo, Xingsui Jukje Gomota, Sikha, Dinkha, Tokha, Chora, Shuyi Sambaso, Namba Dami Nazo Ta, Mida Rangjongkha, Chimdu Nyamnegi, Chonggirgi, Zhongya Jilin Shigdo, Junyuba Yin. Mingye Chara, Netegara, Chuzi Toe Songyola Dini, Buzi Toe Kongbila, Degur Chegyu Tayong Chedi. 계급기 중감 송제 때도 동신 유바타 계급기 사제 파르동 사르비타 송조 집에 남발 예수 동와 중감 크루요키 큐이니 토당

0: mi ka ri si ne lob chong ka le chi la le ge chue ge yang ka le chi si re yang ka ri cho wa ka si chi we mi zi ya ni gu me jin mi yu di le chuo min du xie su wo shi
1: ke ji nin ge ji se le ke sum ge le me yang ga ma ri ji nang lu bu ro cha sheng a kho du ji ge yue
0: ke ra lu xi xi nga shu bi ge le ke rang ge ki si ge ke rang qi su bu ji ce ki ga cha ga ta shi ju san ge nu shu su gu ge shi
1: 계란기 포위 톡세라 하오미 숨내 아파내미 이나양 계란의 제라기야 제취 살지 포화디 비공리 덥가시기 치루
0: 계란기 소변하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우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 요르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우유
0: 제사 언츠 지시 주제 정리 기 처소 타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민도 관례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 된비 기직 마시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 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이고 미비 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북등 민주를 용화지 봐라 능구 남구지
0: 키미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닝디 초부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나웨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 먼저 심포 내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닝키초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hang jong zhuo ling
1: hang jong zhuo ling
2: se ge ye gong kam sa tan de lin ye ne sen gu chu bi le zen di ni zhong ya long jin yin ti ji ge bi le gong pe ge long jin ki hang jong zhuo ling xie bi le zen di yin nga ni ting di le zen zum di tan yan zhen xiu ken mi ma jia su yin ti ren zi na kui bie ling ge ge nian lam tu
3: 평정의 민가 진행하라 되네 가서다 미리 라시디 냠발라서다 마냠 공배동 얘기 제도 되네 나서 다 가서 민가 주식이 갈로갈로라 얼츠 맞아 틱틱스 되네 틱스도라 되네 다 코네 시행기 다 잡죠다 틀 시장게 잡죠와라 티나서다 자체로 제로 제로 진다 다대경 회네 저 되네 미랑 납중 납두지 하들
4: 아 넷레스
3: 더볼레
4: 레미고 기운 덤제라
3: 뭐 더볼레 납중 납두지 하들 아
4: 넷레스 다 전쟁은 내신 카르카르스 타이나.
3: 전쟁은 이제 되나 반대에 와래. 저보. 다들 뒤 반대에 뒤다니들라. 이 가서 그래. 정신 병원에 시작.
4: 아, 됐어.
3: 뒤지게지라. 되니 최대 다들랑 약을 와는으로. 최대 다들랑 다람저 생명에게 같이 다 매우 담배에게 수주게 같이 된대게 다 가서 라다디. 다들 아, 변염되라.
4: 규제군 내신 용다 용구디 컨트롤벨. 나나즈 텐제데세.
3: 디송주로나 또
4: 디어발. 바디네리오 베디츠
3: 카디 바디 바디 타투스르라 다투니니 바디 오레 벽이 다 바디 마 인테나라 마탄. 다나네 마니 지지게 누스케네 티니 야 고치가 와르라.
4: 아 넷레세.
3: 올라티 또 딘데스
4: 차르. 또 만즈 롱브랑도 바 지그즈
3: 드라. 젤다 시가제 바다 티 나주게 바또 나주 바치가 와르라.
4: 아 네, 레슬레세. 네 배는 야나 주베디 당과 김생 하는 지금 망료가 내려야 배고라 계주를 열벌.
3: 탑 망료가 가는 메시 시파게 계주스를 남이사게 딘데랑 마블다. 그 나는 약 가주 때문에 가 지당 그 파티 잠베스 줄었지. 잠베디 다들야 그 어디서 지고 지고 말.
4: 레슬레세. 다 단도 주디 민가스게 준교를.
3: 나래라.
4: 다 단데 들리 밑 대가스 페이에다 니월로 주스남 세월을.
3: 나래라.
4: 레게 람루디 컨테이너 직 소소 디즈유디 유나르벨리안 직 덴자 덴자 디 유나르베 컨테이너벨
3: 타엔 티레라 덴자 진 시가라 가서 타 덴데 소보고 코조랑 거 뒤져 연나 다저니 다 디리 신로 마저 강차다니 니불라 차잖아 디 요를 냠레 칸디 불라 샹 마보지 드릅치니 요를
4: 아 나
3: 드릅치니 가라 디 우조스 니 그 같이 디 사베스 나카서
4: 덴데
3: 지네가라 디 총조카네 카카 직디기 녹스 신게 유교계 남자한테
4: 어디로
3: 티자자 총조 드랑 자단티 유교계 남자한테
4: 디무지 총조
3: 무지 총조디
4: 아 네
3: 진짜 데니 티 나로 틀라다 미마 아버지 샹카사 간 드릅치니 요네다 같이 고조랑 누르 다들 냠래가로 용도 잡아 나저 뒤저 칼라 용주나야 에 소소게 난게 내가 되었다냐 자 내가 지나친 야 난게 내가 차라다 주 나자야 냠래가로 용의 내가 지 두수지에 요벌 아
4: 나서세 아니 간다다 존즈다 타니 비장게 되지벨
3: 나래래 타 존조 니 나로 슈크차르 니 나로래라 에 맞은데 다 차가 땡게 군다야 존조 시다
4: Chunuk
3: chongzori, chaka chongzori, chazang chongzori, shachwa chongzori, tading chongzori, katsaka ni yobla.
4: Nesli. Ta kuna zui kanga, shoge zuwo yung kunda pa lo?
3: Larili.
4: Zizhiba?
3: Larili.
4: Nesli. Ta tuyanzai di zu kabarji tanan yunan, chingi gyuli uchi na?
3: Ta di shigazi sagu, shukcha shigazi sagu rila. Tini yang su wangi gang nekala, di gari, nga nekala, duksu. Kasih tu orang ni kalau yang nusut kasih kerja, kau di tadi tu lagu dor le.
4: Ah, nasi. Cadangan ini ni mungkin tu.
3: Dor le, cadangan ini juga dor le.
4: Ah, nasi. Jadi anda jenat yang saya korang, tinggal maju bersemangat ya mereka.
3: Ya malah, tinggal maju bersemangat korang ya malah. Tadi tu ni cadang ting dance kerja tu. Nane jauh le.
4: Ah, nasi nasi. Tadi tu si kerja gigi tu baris.
3: Jadi le, tadi cik tu ada cik nusut dasar tu cik lamsan kunci cik dasar cik kunci tu. Tadi tak kasi sosok

0: 南木给团结，团结给南年年追求。谈得听见你三心半意，中央密码关注龙天联控给团结进南移。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陆军处团结起，陆军处也更勇气，陆军突出，陆军突出。
3: 新克林格公克斯，下面了老将退休级别列前修过线，俺那天的列前去，眼准白给去线，提前去列前拿，习近平去突然发表，中国开学点别，基础人路给广别老将集团西部，模特眼准修过线，基础人路给人年打开，平措用花，规地东去，都市进单去，来个也不中呢。 当期都市进单期来个巧用的国际机构公共机构，都市进单期来个国际级别网球谈判松贴，小狗早晚进来，刚下你科技多进个贴公共前年，基础人路期都市进单期组织了规定当托，迷茫用普森铁心塔人堂都市根据档案借给贴通知谈判用的机构。
4: 人不客气，等我去，接不起给跟着他，过去去跟着我，苦归不他。多谢金丹，来给跟着冷落，三年去团结结果。当月来接不他，下班后人不客气，过去来接不去。他自己人多，他的别当地，金佩拉托他们接不他，于是组织他，托他们去学七十多他，接不起再团结去那团他，三六五人去那团。
3: 瑞雄单位那团结一万几百托囊集体，农村去到我那村了，到我三团去我归堂干过去去。村里人不谈，基础村里人闽南给集体文件谈，集体各个月去接开钱是也不谈，老旧偏给谈，基础也挺用花，规定东会都需开钱是很，但是都是简单去开些三不点也不是。 马克思人路路边头进去，公共吃不腻，听着中国餐饮人不谈，基础餐饮谈，餐饮人不谈，基础餐饮现代开班阶级去，作为大餐饲养师，马克思人路给让给去餐饮人不谈，基础餐饮给开工做送外，路边可能公共吃呢，同埋我呢到玉米谈，我呢甜米玉米去，那团他就吃个不是。
4: 宁波人虽团团一片，南团他就去个地也不大，脚踏几大片区级别顶头团结去个，突然发现南区这边雄鹿滩，我们送去南团了新竹去个滩，吃两点个地，坐过去卡车接地，中国路七速线去给了别的滩，路口我团滩停着等线。
3: 每日了辛苦他，马文发卡交个节去三角台，基础村里组织结果不谈，修改的军人人心谈，每日人心村不谈，让对人心谈，退入人心村不，个人人心谈，起来人心村不接起去。天天当去来个开钱是赢了，给谁跟我谈，给看电话快拍团结是干事。 当去深沟领教那个也不住规矩，眼巴头，七十几卡车按唐布下地，当时给在团军控接管不当，当去多些金汤托汤，当去眼角托汤接起个军控接管线，七十片插板汤推贴，眼睛看汤龙城看深沟车子接眼管和军控接管。 当去眼角托谈接不腻，当去拉肚有片，眼角可能托谈，贵是我没明白。人不看他，人不看去眼角三不当去过去我都就贵不贴实。
4: 당키 년조르 토담 집에 자튼티 생교 랭조키 캬콘소 락달 터진제티 생교 체진키 십슈니르켄타 년조르키 케시델라 랭초 꾸룽키 칠레덴페 쪽비레티 상마 토담 치콘소 조크 생교 체진키 십슈니르켄타 제유레지 니켄상마 슈크티키 토담 락달 치크 마크스 징루키 생교 다회 롭소 서비제티 갸치 생교 링초 레튼 주켄남 치듄제티 노브조키 생교 다와소 더츠 눈주키 슈킨 장도키 강고차크 단키 시주타 되록 쪽비 지겐타 당능시 지소 야겔라 꾸디 동켄타 창용 창티 송금 지겐제소 그루어치크 랭초키 치초 양타버 윤경타 장초키 치자 조어진교 균형제디 양더조호 퇴보동라 정류 탈비동굴부터 조교 삼류 링초 갸친부터 도친부르니디 생교 링초키 조비뉴부터 치듄뉴허 슈긴동뉴 집에 이듄 톰뉴체 치조 딘디동크 치초진루키 디웨진탕 다와제티 미심 지지지크 디웨진탕 다와니 미리시키

0: 我以自为迫于。
1: 真的不错，平壮姐，军港松州安塘国的教育太重钱呢。松月点头动了他，军港给立着贴，满嘴安平了教育了，军钱没把它搁在当年。米勒卡给满座去，军港偏见给中止，你们就脱不签约。天灵给爱做配西边李成南，平壮姐，军港松州了点呢，满嘴地子，军队切入单位个体学员。我了，肉点开了两眼热了。从我们南洋年年热季吧，过了克里德皮，所有虫子越过了永不缩变，特别给个体适应。他罗罗松就发生了裂变，并把切了，第二切了喇叭就把它注意了。那年光景，那边两个地下呢，虫子落地，那没当念头，忙说两三年我当切皮，虫子慢慢感染苦了鱼。光景，大家出国了大多切土鸡多了。跟跟了杨小姐修土的土鸡谢月，并把责任给前面落个中间落扎村三乡初雨虫子鱼，十五米东东阿边村少边身边，过了客人怎么看了眼睛，虫子边么灵堂，地区错，这双初级有一梅龙周围村么松贴给玉村那边，日的比初雨虫子昨天做不了球的鱼。罗教长呢？所以虫子越过永不落来过了。这教长看些呢？我吃切冻鸭脚排的泡泡汤，明天抢用的来永不过了，是不是鸭冻什么汤？越过门外退缩，年代越过娃切冻鸭脚排怎么了？年年学个又不是？日干初天日烫，初干初天初西边必有强。听过其他的青年陪酒来不及别贴，所以虫子。特偏袒民众和信誉。日东江面九个罗，纯粹水军团蒙元最能前的，水军机全拢送给拖拉，江南最能谈，军事讲，艺术家是说，这个人是信誉。二军情感机，唐托龙背行车，没什么随便，准备去美军前面。纯粹为了两岸给主任，干嘛江面机，性格气差多，总干不了军这个日子信誉。最多天马切他了，轮表行车贴，里面解决切吧。明年苏宁卓托巴西数据他解约，天马在阿联七个，我等吹过了说，吹见马当娃儿，阿当谈这个的仓马，春梅谈大只给我的鱼。人中看到几个梦溪直接铺，再见现大没办法塞，所以纯粹没忙为各处参加水的，如果我追过了，我够开阳。帮他出没了，牛筋皮爸爸几个月，干嘛就没接？日底个人两眼热了，什么样底个人两眼热？俺这七个人看的都看不起，该在水不贴不贴了，就你开心是点鱼。接下来七个水不贴点接，所有虫子该咋去把营养吸？虫子偶然间强的说，越过来这边可大的去清醒，天里天有人管呢，所有虫子贴。刚他们住进了高位闽南片，人民三年设计是银币的。刚们准备进我这吃吧了。玉米村，三妹，你先把钱拿。冷云说个月几趟，况且大家撒下的军个月饼，装作头痛，若去不干几周年，人家吃遍闽南了，人民若他们吃个月几些多。你同家们就不能来到我过吧了。老张从人民月过的底层去，加比了我。纯粹年松的各家都做亲们年的，如果我吸取那种电厂呢？刚才当村民这么多苦的见面，过些吃不疼。下苏们同我说的，俺们连吃过鳖鱼。天天过了客人检查，人的吃鱼。人家干嘛就没的？村民用了，如果就用不了过去呢？孟秋给谁去生活的电给我提，塞不洗个鱼？你当见面就过了，所有虫子拖个虫给了去。唐僧就真冲着祖君南昌所求的，康僧打把蒙古结语。总来讲，体重计随处端的，冲着用所蒙水南昌，算是算你结面。捏着他，破给水龙吹解锁，直接讲解决他这月。捏动见面你是走几路？总来哪里样？要这搞这三天堂，重新团结了各地单位，南昌就蒙古过了，吃西边你是当地。庄子边马岭镇江区去，南端马拉准备谈， 망수 내산 계라 교표 집은 마세 면달리에 세종 강탄 랑고로 조세양 준유 예동 자매 니슈 저주로 중앙기 윤진이 멍의 고로 티 예동 국장가주 소유 총주 조주 배마 링키 총세 비유고로 키 멍시 저교 조준 대체지 랑고로 조사탄 유고외 디니 자가 슬롱의 관계 아지소 레고 조건 마세 전정 교도 교세 말함기 신가 체로 동교탄 추천 라이앙 교르괴 제규 이마리 다자 총조 테레 망수의 내장 업종 언니 유바타 주요강 아리바 숨라이의 유비 소수의 준다는 신이 윤보 소규 유 유고기 윤보 태양 치대니 치대도 조신 유 빈바 치린 다자 터린라 대삼 주금이 강라시나 총소리야 대외 푸균기 차르구 유바띠 유고르 공스 토교 제바타 슈누 치르 토담타 로규 치단 조합당화 젠조탄 회수역한관님과 백해신과 내신제 지도체범마세 유고와르 짬바탁당탄 회제균당 능부탁당 지외매동당 자소당 회계쇼당소 냠린체도주기유 랭 지웅아르신 디가르냉이래라 소모양아르신 디가르냉이시 샘라 시론숲존니 오틴딩기 진조바르시바 변조능민종기 종감기 균도고르케바디세로나 너구비에사트로 나가야 타지 넘시 조자님 예론 자고 뒤디 장외 수 규반나 제자 총계 넘니 총 에마르샹 삼바 총도로 주게 유 라미예유 니기 쇼과키 미도 농초던 뒤니 딘딘 치진 팅에 갸테데기 첨단 티 다자 뭐 팅딘 투 교류 마시 예미치린 뒤럽기 좀탄탄 치 기공 치신 투 팅아 쇼과 조스 짱마 치경 체조 치마 쿠르기 유 다자 쇼과 고래난 계시기나 닌카시에 짱마르 비기 두치 셰유 로니 쇼라 잠기 콩 테카라 다제 남바 디더부 민신 게르토 더급 치메 켄바타 테론 수급 키미안 통히득지 세린 튼줍기 치첸 치신 셰유 급티드 루 수급 타르토도 깨비에 라스르 첸섬님이 루도니 제 자와서와타 지론 등급 니안 키접지기 유에지 셰두 저로 니동 때문에 저미 니로네 수 능수 티레 윤도 저거 주유 산동 위판 기표교 레제바 남니 종도 저지 도습수 사동 주바타 지수치 동조 뜻디 당교 원장 교도 교루에 담자 샤유 본주 예론 장교의 장외 수 모치 시비 신이 쓴데 긴한 베팅 교 준규 차르교 제바타 저로 니동 때문에 지실로 여랑년 종기 장모니탄 초시 나송고주 레자 남니 종토 배고 추신 삼바 총수소 마라 제정도 주니 야제 탄그 원장전토 결국 주유 저런 예동 때문에 이슈 장가 류파라 뼈딩 큐라 진지 있겠나 멍의 고 동주 시탄 치와 제탄 사이 제당리 뼈교 멍의 치와 초라 좀 당니 나수무 개치 개동 이제 제바탄 신장기 자르바탄 유보 라저소 동추 사이니 타 개봄 개치더 봐 장도 파르캠기 나타타 주유지리 사이칙준바 동주순세 대자고주 권이승유 딩에 참단테레 나제 유도 저와타 신가 쾌뇨바 람초시리 켜바 주요 마라도 주어 제기에 남아사방에유 사바총주의 푸주로 은세 되지 정수용수 은세 있겠나 나수의 대중무 총동 대장업주 승바타 삼바총주 세시토외 신가 주준기 남타라 주바 서신 쾌뇨부 소와타 신가 취지 제지 서주 신보 무 예동 등제 고주 겁신니 무 시동 숨제 숨주 파라 체로 침바타 세리 등도 김기 무신 무니 체로 신유 로주 일인 남린 종기 서주 신보 무 예봄 고동 니제 파라 체로 침유리 자로 예동 때문에 이슈로 용타 체비 리지 숨기 정신 내는 파라 종태 용기 나세 자균 무 고봄 주지 파라 마도 침바타 동주 순세 자자 고주 권이 심바 자다 무치 듄 레스 따와타 미달라 데니 자무 티 듄도 바 제교무 송제 계통 주지 체바 총업 중 없이 주지 체바 무신 자자 급줄라 추진 투바 디레 지칭 니슈 접시 차앙아 냠수 체바 서슈 쇼르체 제링 위주 업 중 어지 주지 제 체유 남시 디젠키 정시 능연 바라 되된 규토 지론 추베 인창 ཁྱི མི་རིག ཚོན་ཡ་ག་བེ་ནེ་ཤི་ཡིན་མེ། ཝེན་དང་དེ་གནི་སོག་ཆ་ཆེ་ཐོང་མང་གུ་ཁིམ་ཤི་རེ། ཉོ་ལོ་ཤེ་རེ་དག་ཡོ་བ་ཐ་ཆོང་ཟོ་རིན་བེ། རེ་གི་སོག་ཆ་སོང་གོ་བ་ ཇོང་ཁམ་ཉན་དོ་བ་ སན་ནེ་དེ་གེ་རོ་བ་ཅེ་གི། དེ་གར་སོང་གོ་གི་ལ་ལ་ཤུན་ཤེ་ཡུ་བེ། རེ་ཤེ་ཏོ་ལ་ཉེ་བེ་རེ་གི་སོག་ཆ་ན། གུན་ཆེ་མེ་བ་ར་གུ་བེ་ཆུང་ཐ་ཇུང་ཤེ་ཡུ་བ་རེ།
0: ཚང་དང་གི་མེ་མེ་ལོང་དོང་ཁུ་ཐོ་ཡུན་ཤེ་པོ་ལུ་བ་ཡོ་ཅེ་གི་ཕང་སུ་དུ་རེ་གི་ངར་ནེ་ཤེ་ལུ་བ་ཡོ་ཅེ་གི་ཕོ་མོ་གེན་པ་ཆེ་བ་ལ་མེ་ཕང་སུ་དུ་རེ་ལ་ཏ་ཤེ་ཉུ་ནེ་ཨོ་ཁར་ཤེ་ཡུ་བ་རེ།
1: ཉིན་ཅེ་དང་ཆེ་གཟམ་ཅུ་ཅེ་ཤེ་ནེ་མ་ཡེར་རེ་གི་སོག་ཆ་ཐོ་དམ་སེ་སི་ཉིན་པ་ཐེར་ཇོར་ཡུ་ཟོང་ནང་ལེ་ཐ་ཙ་ཐང་ཅུ་ཙ་ཐང་སེ་སི་གི་གེང་གུ་བ་གེ་སང་ཐ་བེ་ཐ་རིང་གི་རི་སུ་ལ་ཙོམ་ཙུ་ཤེ་ཆེ་བང་ལ་མ་རོ་ལོ་ནི་ཤུ་ཙ་ཤེ་ཡི་ཁུང་ཁེ་རང་ཁེ་ཨ་བ་རི་ཕ་གི་ཉིན་དམ་ཐོ་ཀུ་ཤེ་བ་རེ་ཅེ་ཤ 最光爱讲爱谈吃不谈，吃么年都提到孙子前行，免得家里几个路不有钱就过了，免得破年不喜不谈。隔天的空，光了洗出来是你没不提。当所有多人谈，他没人为事了，就这边最近热龙概念，难不前行越不谈。我们感谢第一张脸着心越不提。明明能追八戒脸，这么难缠，再说了热心越不谈。中西龙归出人家的救星月了唐家的胳膊西给点过的解禁日本西提醒月吧通途街上特别你懂姐妹全安落了平常街相当结构领别人群送去区那是妥当去做过谈明个了妥当设计送去所住居年打给我谈工作领别日记说下送给我就看年头吧找个居民阶级念头宋局级别朝我是恰月级决度如果月级是明大别妥当设计级卡住你如果月级级不满你不社区他们两个起色你们重点安通行日年度六十年天气社区他们你们总给总看年度把卡通过的决心光给总看宋局他重新都接近他的相当都过人阶级艰苦的心月日真的不错，天地连山南，居住区别难得能学什么人？咱们三个两年的母体，俺最吃那么多居住区别，连山县大是来不学。

0: 첼록까지
1: Sagnam Sogumsa, Tandalingen, Sensh Batini, Celo Gazelizan, Nanatin Dilizan, Zumdubatang, near Driver, Champasri, Murina, Nabasu, Hangzhou Yi, Middle of the New Yi, Tungi Nushu, Shen Yuriki, Labo, Junior Debe, or Serona. Talu Dot, Dumber, Jigib Shuji, Shiji Pinky. 계급처리 직접 수지 시집 핑기 토바르가웨 루주릉신기 구급 등지체디 공세 고이타 냠레 냠추라 제구체네 미드브링류기 첸제 서르트타 튜레피게 유남 구주제라 초용네 구디동 구시 내셔낭유 롱아제 종업에 차르고 전에나 계급기 미드브링류 서르트기 토스 두준라 구디동 구시 등휴 항조이 직접 수지 시집 핑기 두두게진기 공도타 당중앙기 특주 구디 라더 튼주 등습 치바타 서르트기 중구타 긴캄 기시

0: 람 도구 기급소 미겔기 체딘탄 주주지도이나 카곤 체제 주주기 랑자다라 십시리나 주제야 접지도 공주 체조규 도구 잡아라 주도 지도 리규르기 테네 니도 니스터드 로네소 주도이나 주주 응제기 잘람 땡기 드림레 응으르 체디 잘람 도구기 시제 체딘 도구 드림히 주주로메 남으로 도구 잡아라이나 저리 재미급라 대가라 드림롭주 로메 체딘 저외 년제 규디 잘람네 빠르게디 제초부터 말하기 뒤도도 외우기 세세타 수제소기 빨리나 차기 세딥체디 자바르기 차진단 참바이나 각디 지휴 딜레시엔 태도이나 도구 자바르디 규주 뻔이 등 조그 규주 뻔이 되게 자바르 세제리나 각디 차지 달루 도구 자바르기 겹중 지규르기 도 가르벨랑 차튼이라 규주 놈의 빨리 배급소 도 가르벨 겹중소 제거 대단냠도 셉출리 규르 체제이나 말하디 자바르기 겹중리나 카도 지규르 제바소기 진위네 된도 제토고 요시 드네 레젠기 주드이나 나바츠 므리 스구 자다 종게 길롭츠 시자 종토 심주 롭종타 베레 체고 베오 고르세라나 니자르 허베 신진기 표주 레드 주가 카 주치비 직주 제베 자다 종기 로그위나 균자 남루 롭제 기록이나 시자정도 교디 심주 롭중타 베레지고 표송 적용한 주진에 기록 투주쟁은 의리수 로이브시 다리기 최고니 답하르도 잔다 종기 시균 최초타 수계 망수기 사공계의 순을 로중기 심주 롭중타 베레지고 인바 디토네 허베타 베지 롭수의 롤레 중재타 미리 튼두기 자자성 수념 대병안에 존유브시
1: 호모 디진랑이 아무라리아 게진 앙자지 소로치에 그 뒤뒤 아유
2: 나치로리아 냠촘 체가 리휴 디차소는 차로 쉬고 아 나다 파문이 고르지기 날리데 윤네 만주 팔러 투기 개발 유베스레스도
3: 아무라 키랑이야 참부 좀 말해 봐
4: 아무 참부 개지 님 가시 친수 이네 잔심제 제요 산제 라르르메
3: 나다 파문이 총기르 지나 윤네 만주 팔이야 투기 개발 님의 카시유비 나와도
4: 파마탄 디기 냠주치바르 튀기 개바르 커네형
5: 암라 기란 샤브르게드 년년도 쓰죠
4: 난초는 냠좀치바르 튀기 개바르 커네형
2: 바라다 암라니 쉬스 퇴르 퇴르 접쇼
4: 파마르 장베 쯔와르 튀기 개바르 커네형
6: 바라다 암라 난초 삼은 로요이
7: 고나마라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两站列在数据推送仪。
3: 这个人家公开不上，想了三九六两站的人小就赢，天地三九六技能团做问题。
4: 三六三八江南三八那车机接不来，露天救命啊！中国开酒店边车天堂地堂区空平冷不透旧年，龙前区超过九个别墅，地堂中租用几排，电梯人行区批准脱旧了，规定东轨是不是就过堂？
3: 现在一个多不进去，门是电都东西边过了。
4: 王国宁区。我的南街错局主席陈清明谈接着我过了。
3: 说的二十几，街机南当忙不了，结果破月季绝不得。也门胡塞朝街机，说的二十几，也门几啥子忙不行了，卡多结果且月季绝不过了所言。
4: 想听的孙军去，能就是不那么些了呢。
3: 这个礼物呢，别问你出，迷茫的抵达你，美丽他的街的阶级角逐给存到开进行时。直接书记习近平去，抵挡中国足球去不得。你把都中国解除呢？国咱们的罗天局的命啊！中国解除点被确定的地当空被给冷被拖绝不得。罗天局的命啊！退了十二遍确定的地当两段给再叫，团结起个是两段难有。龙安镇及七个九个遍国走路了，让业绩民主确定给做呢？新旧的本来通过西林都交了吧了，军队各地当完的民主的文国送这给来给冷水退过厂都当托。地堂的刚那天，几座居住的土地扛下来，七八七八的，没作用的，厕所的退过了是不是特别？地堂差不差，谈不准的。中国南北铁路建筑工期，地堂的门是点不定心有。厦门罗边小道，人家们拆在南面干土，面积超过宽度一十尺间的，里头搭些的人流老道就走进，送到这边，冷素果素没了准有。面干土店呢，面积起跟几几老外泥巴，你这里碰不它。门下边人流老多，出租来人的车给右边，门下把车多，你这站都新的，你把它送给车友，乘客去给右。厦门路边小道，人家们车在南门岗去，人来参加安排门下边李家华姨。你把门岗都对个，按住空都一十出街几天，空都大大嘛这边，你把门子念了皮不脱边，你把体力给了喂，人家你把它一万几天，后面过了几天，单独去给右不是。提到了前边，按住免息边，你把借呗，你住用过，你比投机越级绝不得。没什么得当用的钱，就你满足的日顿上不得，日顾却是开进行时。你懂你学这几路，到我送不了。直接说起习近平去，福建土得习的，多习能够。迷茫第几点边错把了路途铭记，每次开进行呢，得当日，得当你恩个几天日，现在他们家提前的恩个两个日。可是恩个集体没把赢呢，抗压没把他集中时，俺就听个托别从这一门西托，通都木头出点的当吃下，空别东个是点那有。迷茫在外走了真不通，厕所空没空都过了个。直接说起是江人不，抵挡中国作用了，各地动话了，卡不着三点那有。三年卡当三百卡去，即便出点没了，头上做不得，不离女婿，免去习俗没了，做吧。地堂的西北点边错地堂，他的被动解切的地堂中国自力相信有。卓居没地边中年的下酒菜升级，康苏期间内把天都六年免酒期各位那段特酒点地吃起，这个免酒跟送酒的年度一休作品了天都九百十九卓准的人工南站十多年不得，忙边的十九天的点呢，四川省级密码敏感的军队内用点那个。人工啊，习俗交接单位，你不敏感度判出错误级别，各自其中都清有。公路交通局没断了配备，路农路边路边的列举了严肃单位，各件节目吧，首先关给清楚。四川省级密码敏感，镇内的那个作业的面积断零起，哪个断不得？一个地方所切的，根据了康水铁二个别断大卡，三线十只切有。断零起，三个人的根据就占了天的用呢。PICC 已进步了，起来给大众听得起机遇。今度用年内要右边着准处，免去学习着准的，免去有些社准的预测嘛，免去根据具体接触起机遇。锻炼起，按最敏感度用年，每个不过绿豆都别急，贴个了今度落球的有。 단다 교회반이 등유 정보로 대제 낭토 수주 커습기 시구로 교태시 갱근 공기 신뢰 중당 출발되니 나랑기 레가라 캘린 약슈 토바식 제지 숨바지 로종 치바 대당아 차롱 용화다 초용내 공비 용화 체균이 직접 소지 도구랑 체수기 된다 지지 다자 류제 롭젠 땅이 초바다 롭제 지리 롭소 후르다 배와 심감 대당 롭소 협대 동서 대당 안 당부로 조바이 롭소 도시대 규림정 신기 럼루 추구기 남배 토네 롭젠 규지다 류제 땅 로메 딩조 체시제기 토 통주 유바라 교류유 장소 신진 장수 총기리 류디 주대 롭중 롭제 추이 주린 슌바 장샤오 이이 류제 롭젠 토 림바 이네 롭제 치바다 김장다 롭제 니기 냠도 슌디 제데 초부 총중 수 류도 비야도 동마다 초고조로 류제기 롭업 치로 동로 제데 공주 수부 장제 림신 렉소 동마소 지기 여지 송유 모두 배준 체부규 랑게기 증링 등기 시균 치치외 맨주 십슈 말라 조 신신 맨주 최딘 리공 치갸다 줄하점 여봤다 야자급주 연기 뇌망 상마 가라마 중의 능순도 타 니슈기 맨주 십슈 서지수 조르토기유 니동 숨주 상알로 리급 대당 중국 준 차라와 체균이 땅주 양기 뜸배 탑주 그지 개진식 임봤다 롱아전기 철교 중업안이 미빈 등문주로 용마 체배 가제 퇴급식시 시림기 맨주 최대인 차제 군등아 댄도당내 최대인 대당 차시하되 군변 통용다 망용기 냠주 치배 초수 댄병아 야기의 조교로 구디당대 미망 통주로 망부의 폭등대 제와 캐리베 디기기 남부 림기 딩신 여받다 중국 남배 팅립전기 대당 멍시 대배 댄도 친유 계급 최대인 대당 우련기 주린 레이하이 차오이 롱아전기 차구 중업의 링 대당문라 공배동외 덥주일락다를 제대 맨주 초딘 직시 교류추 딩섭도 동교받다. 내주 대화를 증반해 대당 대화를 증배 초수교교로 응아르베 통진 제대 만조하기 대당 청제 토르 동교로 그대 동교받다. 대당 협슈태 디베 군편 용캡다 디베 구림 댄신 균류 용화 제교시 송유.
4: 디글레쿠네 비원에츠 멍시 심주니 센시 말라시뷰 중지타 락제기 내튼 탐제 탁주 지배 지 강내티시 지급 후주 시진핑키 멍시 심주로 흉류가관이 추세토외 천재 정수장배 운율 지배 카스구두기 랑징일라 점린토 천재 계급도친 준비 동미기 능부시가인 시대나오시 롱친키 차구의 중업의 구수로를 랑게키 슈세 앙아르웨 치워타 티웨 운율 기치덥송리 멍시 심주태 흉류갭디 중지타 지림리 강도로 제배 중재카지 뷰티 콩비키 구뉴 사바르 교르심부시 유강오 고부치미 구토 준 사마타비 교수 지회 기류 지무 뉴르세 교수동회 제지 지무 직제티 지네 더진레마 고로와 센시 초비 닝교 사바 하오 갸타 응급중어슴 이치투니 미시키 시도 토비 듀제 닝부 캡게 치르다 유시 민알 日国 sarpe, Tinze Sajita, Tule Pugurte, Gaudor Yogo Josimata, Korishibu Tinze Ki, Jensu Chizati, Mungsi Dunche Kaponsu, Narawe Jigdu Chebshi, Jensu Tan Kuku Sabe Duntu, Jiki Pudu Shijin Pinki, Geji Pigur Sedonani, Mungsi Shimjuni, Shimjuni, Guju Parta, Tine Tungi Jibe Parki, Tinship Jitaki, Gozunir Nebata, Mungsi Timbushi Dingsi, Sine, Tinze Ki Chasha, 양우다달 피규어 동투 지대나오시 뉴도 뉴스업실류 교용기 천재 초진토 공기 멍시 심주타 동매 썰뚜기 뉴부 숙진 댐바 척교 천재 계급 도친 준발 니발토 창구비 지세 교경의 난키 통무티를 조구 시대나오시 뉴도 뉴스업실류 공리 멍시 심주로 숭류 경비 숭류 송도 조부탄치 구지나니 계급기 카츠구두기 괴고타 경진기 괴고내 고수디 멍시심주기 조구 카츠오타 조내 교코 나루에 카세소고부타 동메설두타 강제디외 락제기 강도라 주교 철구지내 구디동괴비 랑스도나오시 멍시심주기 특주정신타 문통정신 말라진기 구디제라 주교 철구기 구디동외 피심추 랑게기 멍시심주기 말라진 준조로 미다오타 지용기 레츠 토브메바 추세토웨 시대민의 미당우소 네튼티다 규마체발 탁주지니 규고로 증후에 멍시심주라 갸뷰치비에 겐링기신차 강교 섭심시 디제망부 철구 지투타 수주 튼조로 顶着年过节了凶了革命，老苏他现在西单面的西街头偏街东角年头休假不谈，现在不也连根就叫超过一个女阿罗吃了东西，连根开进去第三趟三内去听着冷水做不谈头上动画，结果给特区现在都说给年头高多起数吃了动画，现在你吃起来给你吃呢，这里那天多少丢不谈，少丢几百女吧，准备就叫了要不要去吧。杰克人从三十天前只去所总开启孟西寻住两只天前去到南站开启逃离岛国吧老人到过出行只去所总扫空气特区给国国开启了卡窗帘你去吃顿去孟西寻住了家表他心情松坦重叠记忆机构套门卫动画他两只套吃我点吧听梦套

0: 旧年了别，湖北省亲黄冈重庆英山左陶家河乡土六七港月期总的大约是湖北省亲三年路月期日记开别最期日记开别陈铁强期陶家河以色不提宋老唐国高瓦我所批送错吧忙错给孟姓谣语内体内工作的透高位女子个别国够饶他港月马借款秋四堂三路走组猫天界一天车站里不穷年基础我来山鸡城巨头昨年中国三界的前进入局了某些店铺是订阅基础不是京东国家送出送出率到这边的旧图找我妈妈军售年了吧陶家河以牛背脊骨日我了过了中期最前边米帐松东亚木新别妈妈给特性别超出了第一年弄出他没有给人们啊出了归来高过这不是两个结构人类机灵英山林归其三支吧胡坤江其我住接班莫特就职为其忙错错记住女听啊日定图用力面目人情图你做干活吃不他我做陶家河以中路面子地里面具接班人送学了会妈妈那铁长图图别大又不是昆虚水迷密西北经济独人给拖拉蒙迷吉他蒙迷你蒙迷啊西北一个贵月即送不是落地批示魔王期各地区马拉马期面目局局级别中路面积给局长他叫有没有北牌出局期他们三个行了局的局不是行吧安笑得意抵达仓门里俺去你妈的干别福林丁营是局不是这点丁局推索陶家河乡可从你们来看起国宅南靠到高的位福林丁给听不是英山总体金仓行的时期艰苦的话安笑得意如大别以天母某银别入去了电影三年提给公司塔定是行退界宁归级别那么久年中路面具天脸皮给修仙大雨即我这些不是况且唐多俺去刚哭的寻不他他这皮克狼哭来更多当我银俺去推金吃东猛步行列天自己面具粗脸不他天地堂哭着陈总姐经济结巴天在陈总给人破了给脸越杂我然年面具地配个度即绝不是他家英山总体中路面具地做家具母吃送出咱们电不用来念不他中路面具天来去出对天在人堂国统求了我就来给你如果给忙错吃俺了把牌电不用给了你吃都不是两个去印度没这么年没这牌军警奇怪四十地套三空军角三队丁色动了他现在从这几个了九三年丁姓人别微亏体现在三队去托三队行不是湖北黄冈托三六节天天三别亏土结构人别亲密开三去培中开列席去天气扩康土持足给听不是开列去艰苦的话无军风去我这些把行呢开列去米一居民村地去比一贫住三边七八个月提出去听了汤剧没特别地位两者去干练忙不是汤剧特别即送不是况且俺去武汉去投入罗宾所谈你们之前的居民居民天烈客观人不两者三对的那去推动到古以南干练看中医开始接不谈从这看阿姨去给去就动面板所图不是列金俺最头图米一居民十三居归去地位整治女白七路单年寻求三边来门为东秀七路动画堂天路西松念图高州土局丁色东局营西松不是两个去两部三边套局别孔德皮参照秘书女东女搜出旅罗丢图湖北省警去西关营去所来给帕他推送列赶着给草谷帕为难两者头为所准列日给帕他给他们搜出他成熊给帕又不是我有罗丢求之年自孙其直接所准牌湖北以港子地位两者客碰所云天啊港主才给去不他六星港各其应斗体别碰云各其归秀所有二千年湖北以四级三级行事性不提了云天啊给斗三个批瓦其行不是
1: 第二个来过来别别你出给个批准五年给个确定地内给客栈这边城西三修了我们把他他来推荐送不得 랑게기 제주다 치조 뉴송 마조소 개공기 뇌제 토베 정신 망부식 댐병아 렉수친 유받다 랑게기 벤조 댐병추 공배다 댐병추 렉수 조베 남바 균종 토비여진 판능기 군유 삼제바라 소조 토비여 탈루 뇌제 송바다 랑게기 제주 총라 균둥아 렉수친 유받다 서윤의기 뇌젠 제주 라수 딤슈 균제메바라 치루친 유 데마타베 계든 퇴진기 공생진 산에 망부 계급의 산에다 현탄도 랑고르 켈레기 랑고르 뇨베 식용 커습라 된테 랑고르 친종 체제 파교로 규제제유 저장 신진 안지 종기 랑고 친종 협조 체유 공식 가게며 친종 직접도 시비 랑고르 숨길 하점 종유지 종제대 계제 주니 계제 중에 바로 파르규 배제 친종 위보로 고르 통주로 찍다 치와 숨 예매생유 시주기 지용 편제 중군세 퇴부도 제주바리 계급 비교를 올린 계급 최진 띠내기 개발 재배 서유의기 제주기 정시 침표 토네 응바다 퇴지순바다 리카기 제주 동주 응위보르테 퇴송래 계정니의 정중 축파라왔다 파르제대 퇴지니벌래 계제내 레고다 정중 뒷토로 친유 다와구바라 서유의의 동주 재배 응위보르 퇴송래 계제숨의 정중 직파르대 다와숨뒤마라 파르유바시 랑게기 치동 툰레 제다다 코르 제다기 상자 균등아 뎀베 톱데 치조 뇽종 뎀베추 렉수조교로 구디 톱이 되지 숨바다 랑게기 마조 톱시 균등아 사르바다 렉베 초스 공베 종규 다바구바라 제조의 정시소 멍시 지구기 남장 사르베 외툰 위보로 퇴송벌에 계정업주의 정종시 팔아봤다 미덥직류다 미입 추미소 둔제 격공기 마제 마조 위보로 퇴송벌에 덥직 팔아봐 멍시 죽준 사르바다 둘레에서 바라 마조 지제 종류로 파르규 계급 폐규를 우린 계급 최진 띠네 정시 침부 폐기에 비유 조린 슌바 위인키 두지 순배 믹제 정시 대달라 띠에나 시주기 편제 균등아 퇴유받다 둘레에다 총부라 퇴유냠도 파르와 벤조기 난기 파는 균유 균제매바라 속조 토비유 대다기 두지 시바라 벤조 균등아 갸바다 렉수 조규다 로시비 뷰제 토베 공비라 규디 동외태 멍시 땜부띵 유여지 띠나유
0: 디글레코네비웨네츠 디고이 믹세 균튜가 리스트마타 옌라 남장 중니규 뛰언장추 옌라 남장 주이 뛰언장 다오 공무탄 도나 갸파르 중오시 마네키 능슈 카지 체가 킬레기 니르교타 키보 나르신 딤병아 균총 토바타 직체 주세타 몽의 쿠르교 치세 균마체바 토르치마시 소점내지키 멍시 지구라 마조 지수 치루치마타 류수레네키 시균 치루치니 레고 지구 원바 뛰언자 개제네 직사계 파르유시 소쿠기 원에 대나 샤르타 우타 누규키 레고 진보르기 뛰언자 큐용네 갸파르 중어타 실규 소쿠티 파르괴 주수수 교류유시 지용네 대나 차워투 조그준 지구 조부타 쳇지 수주타 총재 총리키 뉴부텐시 투시 시비 소짐 코르규 템퓨트 열개 용어 넘바 균튜 투부시
2: 나모 최딩기 양덕디네조 뒤라 피규르기 노적디네트 다들긴게니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네 공부에게 티넘기 센규리 냠자리제시
1: 디글레군의 베베니츠 제죽지 인기 공모로 수디 어럽 망주 거주 지접주기 세라베데 수디 어럽기 셔규 총기를 담은기 파가다 개부 계지 남단토 니대 공모로 제구포 유제제유 수디 어럽기 주지 제배 계급 망부 냠제마기 니테레 수디 어럽기 계사 리아데르 네베 할레데 개부 계지 남단기 법지 토간라 라리안 제구포 유제제바타 수디 어럽 망주 거주 지접주기 태행대 제구나 밀러메균포 유제제유 제족진인 예멘 후사이 자제기 대신배 초주 니슈 접시이낭 직조대 푸르디다 미미 넘주제대 소디 어럽 사공기 남단다 뉴규 지구라 마드윈 자주 탱시배 유바타 대미빈낭 파가디 개부 계지 남다 추유지주유 샤야 소디 어럽기 예멘기 사자 망보로 가교 탱 갸다 니슈 접시 제 유바타 마드윈 자주 대다니 소디 어럽기 니두 예멘라 가교 제주 체로 당마라 야렌 로바식이 말해. 제조진인 퍼기스덴 진지부이 퍼기스덴다 소디 아랍 이집 터키 지역이 후사 작제기 소디 아랍라 모두 접근해 봐라.

0: 차보당하다. 제구 대대기 망조 치매 수입하면서 망주 멍시 직제라야 도시 당하다. 눈썹 재미가 계지 제림다. 개유배 제구 대대 채마라 차기 매바라 참조 체급에 란제 된 여지주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주 시주기니 이젠키 치투 기크 비자 오유렌 칸기 중기 리드 이히. 이젠키 호르몬 소카 라리앙 고치베 테드윈베 차긴 카지 어지 당리 체무. 원가 유전교 뒤에 차긴신다 당리치미 토통 세부메 지주부시 유전망초기 닌팅아 잠라 호르몬초가기 촉뒤한타 인지말라 고교비 주신창마 저지미비라 지규마세 탁주연부처교인 시시부시
0: 세계나부초 공세선교린연주의 쇼게 다와 유전라다 전지원두인 리젠겐고르난겐 계산되기라제
1: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2: Mimi bu chiki, nganzu lebur chukiji.
1: Chu chudi chiki, nganzu chuchu lembarchi.
2: Chakdo gupe chijuyi, mu chi yishinze lembarchi.
1: Mi chiki, zhuyangshi, gyangzhu checho.
2: Nyamzho rinu zhuwani, ngenji dende, yangcen shiki.
1: Suchu kang shiki, yuki minan, yongwarchi.
2: 미리카기

0: 더블이 당 젠즈
1: 디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기 공감사 샴라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 젠슈구인 팅디리 젠기 낭두조니
6: 차주용월의
5: 고사착제기 소디 어럽기 남탄타 가마 딘시리 잡괴 팅 숨바체 유지시바타 소디 어럽기 전주티 최진퀴라 카도 잡괴 팅 주장체베 고르소임
6: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튼 십천남신쇼
5: 니자라 냠지 계속이 속신 급계주 계지바 뉴욕 냠지 계속 지계부로 고추버시 급디 냠지 계속 속신 기주된조니 이치 계준타 토담 서지 미상마라 응위편 토비 냠지 계속 시버티 인신 디 냠지 계속 이 규르주 튕규라 각제 고급 코든 제휴 디로니 중국 사바라 냠지 계속 이 팀튜 덴톱 라스 중리에 롱업 중량의 코르비 로타 딱다 개와타 냠지 계속 이 총지 급지 로타 딱다 개비 이치 시바 다체 소르 제비 냠지 계속 속신 기 총도티 명세 통리 리뷰 제바 코너 뭐 임바라 차주 응위기 통해 냠지 계속이 규주디 최근에 통규라 군디동 군예식라 규류부시 상하이 계진의 뒤 심주강 고라시비 주경 심주강기 군지비례로 슈누 심주바 장시月기 명하라 사지기 동투 참미제바타 배계기 해바 무두치로조화 고라시비 정신기 전로 조터미바제 퇴신유바타 냠지 계속라 제비 이치 체이티 주경기 강연이 럼루기 강연도 규류바디 계지 착단 주기 고라시비 호쇼 계급기 왕타 균퇴왕 치로 침해 원가 냠지 계속기 특주 준비 주기 계지 쉬왕 퇴직도 치로 침해 계급 침북하지기 냠지 계속기 전신기 미유타 자퇴 낭미도 당해 딱도 초관의 치팅 치디 진이 지미도 동화타 총의 양체 제파 멍의 용도 동화 제치기 유바타 총망기 주짐라 주도르 제야 타 미주바타 타규 제양 락다르 미시베 내주 유리 내 유지 송이 버시 장치 유기 냠제 계속 송니 로 계주 코르베 규르주기 조고티 니도 니장을 위도 숨바라 랑네 따르고 소베 미유니 타도르 제타 갸르드 제 뉴크진 치베 몽구르 규짐 겐지 다디 통용 메바 소기 직수 정신 기 제롱 타규 제규 체도 지지 송시 니도 니저조 류다오 나바라 총지 니슈낭 최고 타규 정신 기 퇴섬 소리바 마세 단디 니수 단조 미지 터지 자유 디니 조다 지구 체바 신민 바라 규르주 이거콘 투수 코토도 조신 유바타 나르간 체베 진두 짐소 체신 유바식시 급게 주 계집에 냠디 계소 소신 기 주시 라호멘키 구주 손디 토 시지 준급 냠디 계소라 제롱 차고 체바타 총마 링루 기 뉴쇼 테바 이치 세이기 계지 지시타 냠디 자주라 민남기 이치라 최감 지신 유지 송보타 공기 급디 냠지 계조 속신라 시디탄 대자라 슝누이갸와타 균투 폐계 교수동화 넘시 자주라 슝누이갸바 조아미 톱당라 군디동화 락제 서주르기 미상마르 샴디 슈주게린체바 종마 링루라 이지 라수치바 제기 문주 링게 추 딩게체바시 공기 중국니 톱도바르 숨투 부주르 투럽기 야튼 돕슈식인비 폐계 조신비 계급기 록둔케와 송경세주 타경진니 콜라시비 주경 말라 티베 중장 록튼기 초소 폐계 조규로 모두 군대 동기 유지 송유버시 장치 유기 중국 자주 토비 무주 자주 접탄 什麼 규 이치 개준티 도시네 미통 럭싱기 총제 소규르 신규 시디 송중 개봉수 중국니 대자 린지 현소기 균례 린진 계급 최 시수 민낭학 동치 망슈기 계급 지인 중국 멍풍 지로 직동 국제 국주로로 냠지 계속이 시디 송경 자주 낭 통마르 주수 시디 송경기 자주 링게 카니 주 저주 락다르 제바타 시디 송경기 뻬마 미팅 증아 학점당화 링게 주구 계급단 서구 니주 학점라 개바 뻬마 주든기 시디 차샤치 자지 최소 계속 비유 Nidu Nizu Zulu Dao Sumbi Para, Zhongu Shidi Songyong Bima, Jigdong Chukki Laksam Ki, Leba Nguyen Tang, Sudan Loma, Abu Yi Yi. Kangu Jinsu Yegab Tang Sikui Tu, Tuibab Dini Tang, Bardi Zangsi, Mizi La Songyong, Meju Rokyob Soki Lengen Zubashi. Dumji Kekpung Su, Zhongu Sudi Arab Tang, Yiren Ki Chidi Jawa Larsu Shekyuru, Chumjie Tobe Guanhe, Gundi Dangdi. Geja Shuri Tang Chumi Cheba Kyu, Yegab Wargi Genda Tang, Mithun Becha Sisi, Bizun Saba Duba Tang, Zhongu Tarbi Dongwe, Kola Shibu Deja Chukudi, Zemlin Uishar Sikui Tu, Chumjie Tobe Langlin Shikdu Gyuru Yun. Pige Ki Kekpung Su, Kola Shibu Pige Ki Chukudu Dunne, Longa Dunchun. Chukudi, Zhongu Duxi Ne, Geji Tumu Cha Chukudu Gyuru Tang. Nyamle Namzhan Gyata Nishu Laksamla Zawa Tsuwa Tang, Chumjie Tobe Chukudu Dunba. Nyamdu Pige La Gundi Dongwa Tang, Nyamle Nipen Ki Liu Saba Zemne. Nyamdi Gezo Yi, Nyendong Yami Sumju Lu, Yuntu Pige Ki Churim Tungyu Chachi. Zhongu Chuxi Tang, Zhongu Dupshu Le Gisu Piyu. Zhang Qi Yue Ki, Shidi Songyong Xiaju Ni, Pige Nyamle Par Tang, Lam Sui Zogyong Ni, Jisui Tugu Cangwe Par. Zhongu Xiaju Ngomen Tong Ni, Nyamdi Gezo Ki Zhongxi Nangi Yixi Gezun La, Jueku Chuebe, Gezi Jibe Tunze Tang, Jibe Xiepshu Kodun Chichin Yu. Pige Ki Zhongzhe Ki, Kuala Shibu Locho La, Mungji Pianpa Toba Tang, Gekab Cangme Dun Tu, Jisui Zanyam Tang, Jueku Chuebe Tang, 이지 개준 시규니 통군비 튼제식 뭐인 바라 총마마나 코르규기 정중 튼제식라 규로 유지 송이부시
6: 보스링엔 틴리 콩기 FGK 틴람키 겐쿠루와 허루이 닌시콘 서괴베 제제 당린치가 주시 시진핑키 보스르기 컵기 시베핀 춘지시르 진바르 군디 동켄키 동림버 식치고베 내셔나유 보스르년 틴리 콩기 FGK 틴람키 미추 이진네 비지기 듬바티 시브제 라글린러 균체 미바르교르네 보스르게 컵기 망초 편춘 균어탄 저퇴용왈 군디동치 돕슈 리기수 분두 유지 송유부시 허루이 보스르냠레 람수조춘 고이 뚱케타 냠레 니키닝도 통도파르숨토 균균체베 Nyamle Lamsuti, Tingab Zemlinto, Shukin Chishu Denbe, Sartar Chomzhatan, Pege Joshinbeke Kepki Nyamle Ge Leidi Shikdo Kyor Yuji Songyubitan. Kuanki, Zhongkui Bosirki Nguizhub Nyamle Buzi Tiwe Towe Chos Pege Jowar Gundi Danne. Bosirki Nyamle Lamsuki Nishu Tan, Sunshu Gunche Mibar Chirudong Xingyu. Zhongkui Ne Bosir Nyamle Nanshu Ken Tan, Zugzun Chi Ken, Gundi Dong Kenche Yimbatan. Mengxi Zhi Gui Tang, Bian Jor Cong Tun, Ma Jo, Cheng Zin Bian Jor So Kep Kong Su, Bi Bung San Mi Che Bar Chi Ba Ma Si. Nui Ba Zu Gyong Tang, Mi Chu Rin Ne Bi Ri So Ki Tie Lan, Gun Che Mi Bar Gya Chi Ru Dong Xin Yu Bi. Bo Sir Ki Kep Tu Mung To Pi Ge Zhu War Yi Chi Tang Gui Shu Qin Bu Ne Yu Ji Sun Du. He Lu Yi, Bo Sir Ki Kep Ki Ri Gwar Sar Bi Cien Zhe Pu Gyu Ru Chu, Ren Gui Ngan Ji Lu Mi Ti Ba Che Di. Mi Tab Rin Nui Kep Kong Ki Nyam Le Le Shung Nui Hu Tai Gem Ne, La Zhe Gui Yi Tan Chum Zhe Nyam Ju Le Gun Di Dong Gui. Zhong Gu Chua Ki Chua Ka Tan Nyam Tu, Zem Lin Ki Mi Tab Rin Nui Nyam Le Zeng Zu Zu Gyu Ru Gun Di Dong Wa Tan. Bo Sir Ki Kep Le Ka Chua Ne, Ge Ji Mi Tab Rin Nui Gui Ju Nyam Le Di Ne Zu Di. Kuala Shibu Lo Chua Ki, Mi Tab Rin Nui Nyam Le Ding Sop Chi Ba Le Di Ke Qing Kho Dun Che Yu Bi, Mun Zin Chi Gu Yu. Kuan Ki, Zhong Gu Chua Ki Dun Bi Bo Sir Ki Kep Ki Mi Tab Rin Nui Ki, So Le Jian Sa Ba Tun Gin Jor Gu Bi Chua Gu Ru To Gu Ru Chi Rin Yu Bi Shik Shi. Ge Kep Ka Ki Sim Chu Sar Bi Tan Nyer Ju Nyam Le Che Ne, Tie Chum Che Ki Pi Ge Tan Mang Chu Ru Pian Ba To Bi Ri Wa Yu Ji Song Yu Bi Shi. Niwai lo xie xin, bo sir ki kip ki, bo sir ki kip ki ki gong xin zin ki zho lin cong du tang, bo sir ki kip ki mi chu ring ne bi ri ling di, pio mi ki sa du zhen du chi mu so ki, lam su kang li jie ti, mi chu bi ri ding sip che yu. He lu yi, mi chu ring ne bi ri ni, bo sir ki kip ki ngui zhu nyam li ki, chup ji ki qin xin yin bi, ki kip war ki zhu wa dian piu ngang pi ki zhu war cheng nu ji du du tu ba tang. Bosir ki kip ki mang cho ki, pian chun ki ngun yu dem gu si do qi tu. Zhong gu cho ki bosir ki kip ki so gui ba so gyong nan zhi zu ni, so gui ba nan zhi so gyong tan juan tan ki cai si pian chun ke lin qi ba ma si. Tatung bosir ki kip ki shu nu cien zhe sar du ki bi ri qi si lak dar qi gu chua gu dun ba ti. Bosir ki kip pi ge ki nang ne gui shu ngar wei qi ru zhu gu yin bi, ngun zin qi gu yu shi. 보스르케 컵기 콩도케 컵타 로데케 컵기 미추 징네탐 벤조르소 케폰기 체팅 규자 지발 슈신규 허루이 안추 중국 년조탄 수미 냠레르 모티 슝룬겜네 지초탄 징네 민자와 냠제 용와 군디단디 게컵니비 미만기 심타 티웨 니르 조토바 친도규 안추 비진토 친동조네 에브리케 서괴바 중국르 자드 지발 동지규 俺最头痛中国车坛念头列前所谈念头偏村偏给登局领导行普乐习俗文化社迷茫给森的宿别迷去人类别日里波斯尔给可能会去恐怖指数军切没法起入谈念国乐习别落错给别着体外熟气瓦着个银系送于不是
5: 家长马不错不谈，大三马不错别，以及年纪天少的，二不几个可以兄弟扛给主力选拔，开了毛谈，二不几个男子多加队，业绩增速一推米阿萨摩哈摩的年限控，中国三个月前的唐年结构，微博运动谈，第一个批给所贴的，中国年牛脸，二不几个年系第一个组工了，这些开心扩团结突击解决。年前了，对于三国的年纪，中国谈二不几个年龄中西化。 家长马不谈，大三马不年轻点别，第一个做工给，心就十种存着，毕竟土萝卜粗圆。中国七巧腊肉卷的级别，米秀天空三百几年的南站一边，心就十种存着的。中国家长马不错别，穷大的点那几，你的看过他。家长马不错不谈，大三马不错别，给几年的连锁级，解决了解吧。二不几个，几个家长马不错不谈，大三马不错吧。 提醒家长们不错不谈，大三们不错别，给今年的连锁节一推米，你就自助学习不是？开了么？一，他天给新旧十种情节，结合卡给家长们不错不谈，大三们不错别话了。前列写着别列谈，六年级年幼年级，年幼老兄弟也不接接话了，咋接列的扩团节约？所中南学跟村，六康图六江滩，三年三套图，大伙的成绩，平均比例接接不住，女性运动滩。
0: 第一个今年集团军队批给所提的中国羊绒写到签约解决图。开了贸易，中国运动运动给六零年、六零年级贵州批发团批给给六百七十多年，现在南边二九年、二零年南边入局了九百七九年些签约。铁塘安全列给东西话了，团别下月别，二不这个三红素，三年铁给第一个及组织级别军队特区学习六大的签约了，这些开心扩团签约解决约。 二不这个我们的局呢？第一个给年少些的同居了，特别卡萨贵州给团结团结。阿萨穆罕默德，南西年不谈，南西军队给修建了。二不这个基础谈，边角边界给缺卡了，特别是破新月不谈。新旧十种竞争业务题，所中南学给闽南了，中国年西第一个做工期，年年天干了写到七九了，说什么七不谈之。
5: 계급가기퇴근의단송지제디랑소수의계급기내주단참배탁주주실교류유지주도케르모타아사무하무디중국시중기계장마부소부탄다사람마부소배계진염질현소단염례진의배외금비예다르내기뉴시세교소당배남창기골령화단지디구멍실시배념례티릭탄증조티선의대계뉴부조경라군디동화탄 军队批给了解决级别，来给东西平均统一级点又不是。中国来讲的几个，克里莫伊，二不这个徐女军谈谈城西建给邱局所提供所，中国谈民众两边体外忙活今天，二不这个地区给年少些的东局，日过几个月，空给徐女忙不是拆动弱局给特色糖葫芦，别特别提醒月。俺最空手的国格军呢，空手的偏头特别热几个月，徐女军谈起了东都
0: 开工典礼，中国谈两面级别，明月别读书进步点越级阶段。中国谈二不这个年系第一个作用期，两面国领个阿萨穆罕默德。中国人二不这个南这个女不作用开工期，两面肉的开心些个。主日的家谈，第一个春天开工级别，两面两句接不住。二不这个军队批给给女不七日女的签约阶段。空期中国的中国谈，家长马不错不谈，大三马不错别，给今年的连锁谈。
6: 二不这个南这个充满地表托，你不足用铁工的年龄，俺们定死不动工作人员。你中国谈特别定死不谈，铁工铁员们为年龄啦，如果请不起个月级制度。我是从陈瑞康总领编交谈，给记者为新竹康铁工资讯吧。罗门诺夫，年前三个月接着谈领起个。 上海年来这座街别是开无错街却开启推门文字阿尔为嫉妒对不他除了错门阿尔为切入清醒年来的梦是阿尔为颠头青年上海年来这座了体会感情为配给的对人岁月节点月怎么连托阿孔家七岁他明白盲学配给给丁树哈将七我借给三孔年来这座三不是金别强年上海年来这座街给及常用场地送给他明年过了十月九日刚安西给了承诺安联忙完年月罗曼诺夫上海年来这座街七早期为三百九十年偏村遗弃他一片展念春门西边那么的增加推梦批给推年节级别上海一年度所供七八天日记他罗曼诺夫上海一年度给上海年来这组电力案批给用完梦溪电不电约年度第一组对我上海年来这组给基础冷落他批给给追蓝免着瓦他那么我懂把为西里电信批给给推人免着瓦那边给个卡推着切的南这土米修不谈正规煤气吧却松板秘密不解决年内特别能共前年却说是国际矿样的批给了工地动画谈一篇年给温柔的情形越级电约别是给无错脱主席习近平给上海年内这座给不测脱为批给了明年我了批给东京太空前年推梦脱他的用为顿中对过不他电价租我的整个太空前年用客多电价用为苦有中国吧米租我的整个太空前年米这年米这牌子屯用为梦西电不足过吧另外谈春门切割太空前年长夏谈苦人点别鞠躬透过仓土东归西顿月罗曼诺夫太空西不提的可能是被超过千不西他切推击吞出年上海年内这座军团案批给谈多起的主角了组织给情况顿头不他上海年内这座给清仓前目推梦托他的给用给了滚地动起插在五五起归属年月被文字闹他况且却看起太空西部提的团结切不提从团马教堂米特评论所苏军堂萨尔塔的开空给年来定色度动画堂滚片狂样给编剧可能是不见了滚地动画萨尔空给电价电令了体位松共也不堂西边面罩我逼着他总日切给了凶龙哑巴萨尔空堂可能是不鞠躬推仓土动给了滚地动画界了偏托越级松也不是罗曼诺夫主席习近平给上海年来这座通暖村对托展年谈苦人点别责任你们见台北大南瓦铁列中国艰苦的看给客亲笔跟着苦心文月听个责任了配给丁色中心月经检特别三路塔北院零年马瓦提醒在往人路给逆入盲途团行月不塔西地侧翼堂批给给侧翼电价侧翼鞠躬侧翼所军切明白欺诈多着心月中国通的派送图充满人路我们朗林大罗他给及接成蒙西的切别给及这个人松用他极多切吧展念堂狂样起南北托年却说说谈偏村卡却极多烂月第一上海年来这座堂或者是比如老教派林文堂年内级别激情的长波持续催购了官地安利拉不当地或者是比如居购买了一个主持的题安利长下路段的求助批给周围官地东突击点个不是罗曼诺夫明年推不破上海年内这座机空数给客机上海年内这座机批给军切明白给这么三百多立够了年头官地动画堂老党这一年可能是被老教给客机怎么能洗涤批给了官地动画堂给客卡给民办给地给切入东西来给体外企划不要改变文字那又不是
0: 上海年内增速五年年龙女相送信上海年末增速年通面国民改革初年停革怎么领导阿空加七学堂灭不了盲学批给给民国的读书七七位绝对人心起三空年末增速系统批给穷月中国基础财力康上海年末增速新旧电力的重启选拔杨金奇上海年末增速及孙秀妮西军加七的新拔怎么的穷王没赢罢了前往七四堂小卡正规堂名称为年末的电子系列穷王幸运了上海以宁都人堂给孟西的宋年偏村遗迹堂偏村改编展念传媒那么西北了增加
5: tūmū pīkē tūngir jē tāgyōng jē yu. Gē jī rīg lām chū yī tūsab rīng xīn mī dāng wā tāng, pīkē kī hībā cē xī nī zīg jē kī tūn tū, shāng hāi nyam lē zēng zū kī chū mū jīg tūn tāng, chū sūn bā rā mī mī bā. Chū kā kī kī bēn lā tā tō jē bī lām rū chū gū lā dēn nē, kō lā jī bī lō chū kī tī wē zhā nyam tāng, tī wē tūn kē rīng xīn dēn bī, chū mā rīng lū cū xīb jē bā rā bī zūn yā xū kō tūn jē yu jī zōng yu. Tōng mā rā, shāng hāi nyam lē zēng zū nī dē jā nyam lē kī bē sāng xī yī. Shang hai nyamde zengzu yi mak tuyuna zhe tang cobe zhengui dewaar xebe deja namba qi xin zhe xu ma qe para. Tui mung tang, chok tu, nyamde, gyun tu je ki deja dawa tarbe tang yu. Ji gui rinlu la ngu gui tang, te gui rinlu la ngu gui, ge sam gebe nye so la tong di, tuk zhe kog si, cha ge deja so tui mung ki ji gui la ming di, kong mi ge gup ka wara ten ling ki tun juru lam zui chak yu. Nye do ni zi zhu lu, bi shi kai ke deja cong tu to, sabab qip si ki tong tu tang, 차게 파르크소 젠론 사바 존에 추림도 조유 디 로고 지진이 대자니 예급 용세기 베디 대자기 멍시토 조미롱 화라 최메타 냠레라 데니에 튜무기 녀가 충도 동괴바 대기 니네 상하이 냠레 정조니 쳄시티 편주 이지타 고라시비 주교 냠레기 비상식이 국민 계급 가기 계법타 럼루 리네 제기 개발 원세 힘베 상하이 냠레 정조기 계급 지중 자냠 타경 제토 Chumye jiktun ki gondiye chuta jubar gundi tongtub yu. Tunba yungtub tan, mi tunba sorcho ki lamlu ki nyenshu di nama rengsi ni choma nyamle ki gogye minba raju xie yu. Kola shibu locho ki nguyne ju na, shanghai nyamle ki ledi di, kola shibu jugyo ma la gyurcho ki tunmu ritu jiktun chi bara penba yu la. Geji jiksu ki dawang zhanyam tan, pege ki wangja, pege zhoshinbe gekeb ki tuzi rengsi je la tibwe tongchen yungwar gundi tongtub. Sumne, Shanghai Nyamle Zengzu ni Ngujub Nyamle ki Besan Shikhin. Zengzu ki Jumji Nang, Benjur Congdun Tang, Majo, Nyamji Nyamtu, Nuyu, Chengzin Benjur Soki Nyamle Gyunxian Mebar Gyachir Xinyu. Nyedu Ni Zizhu Lu, Shanghai Nyamle Zengzu ki Ngule Kejian Lianso ki Linzi Lianso Congdun To. Congdun Tang, Majo, Tunle Nyamle Jie Sabdu Dong Guibar Nyeshe Chiba Tang, Nuyu Buzhang ki Congdun To, Nuyu Deja Tang, Nuyu Changsha Chokyuru, Gyargi tobi nyugyu nyamle jela mingde chudur che yu. Shanghai nyamle biyib ki rintang kechi ni pigi ti chujim ki dewar xeo ni mengxi jigui jidu tang tunle nyamle nyuba zogyong che yu gyagab ka ki pigi nyuba qiru tonggu ti yin. Yang jing ki, mishu rinne tang jangdo nyamle yang Shanghai nyamle zengzu ki chungma rinlu ki gaden sabar yur yu. Xiebe lingmui tang, lopso, xunu, nianjuru, chudun sopo soki lamzu, gyunxian mebar pyusum soksu simpli. Xiebe ki nama rengxi di, duxi ne jiso zhung ki chagyar yurgu. Tidan chepsik, kungmi gyagab ka ki, namxi chudun tang, gengwe nama rengxi. Tianyong bianjuru, kenyi jiyong, kalung bakso, kyakrum tang, chu tungkong sungkyong soki kekpungsu, beri tang, nyamle lak xunu gyabdi. Pege zhu xinbe gyagab ka ki, Jiangdo Chukyur Tang, Pekye Ge Guigo, Tunjur Yongwara, Nyamle Ge Partong, Gyashir Tang Yuji Songyubashi. Yang Jinki, Bishikake Utsoto, Shanghai Nyamle Zengzu Yi, Kola Shibu Lucho Bisang La, Pecho Saba Sungun Yuti. Jingni, Lamzu Tingrib Jiantu Yurze, Ngarwe Yoksu Tangne, Kumi Gya Geji, Zengzu Yi Leju Tang, Lagdar Nubachiru Tungju Tang. Nini, Nyamle Ge Chuxi, Ngarwe Chukdu Jiantu Yurdi, Suyun Ki Deja Ne, Nyugyu Chokyur Tang, Chengzin Jiyong, Jiangdo Pekye So Kekung Sabara Nursin Chekyu. Sumni, Shanghai Nyamle Zengzu Tongnyun So Goji Nyamle Ki Naba Mutu Gya Ki Ti. Kungmi Gyegab Ki Nyamle Ti Tiwe Gya Chebe Khola Shibi Lusho Ki Rokde Chakya Tang, Jitu Chekyu Ti Yinxi Songyu. Lo Nishu Zhang Yi Lakling Li Seshe Chongtu. Shanghai Nyamle Zengzu Li Jeshir Zilin Chishu Ni, Dianja Ki Lamlu Biyibxin Mayin Para, Kebar Takju Tang, Tunmung Ki Munzin Jikji, Nyamle la gundi tongwe tablam ribu xingin di. Duxi zindan ki yisam mijiba tang, dupshu chichung ki geja xuewaan tenki mijiba. Chirpyu rengxin ki nadri la denne, deja tuyenir mijiba ra. Chumye la denne, ji gochang chishu suwa tang, pike la denne, sidi mengxi dendu tongwa. Dunke la denne, jiyogyong ki penyu torti tongwa jingin.
6: Yemen Husay Chachay ki Nyecha Nyinti Gwangmoro. Husay Chachay ki Sodi Arab ki Riyadi Halidi Gebu Geji Namtan Le Goryin Mishu Pundi Nyi Pendun Chebtan Chebji. 나질렌 남탄러 디람진 기폰디식 편동 체바마세 카마딘시실러 디람 폰디 편동 체바 인시시에 유비시 후사차제기 콘토 시베 제구 팅 숨부티 미빈러 네핑안 포유바타 남탄 티니기 커주 콜귤러 슈긴 팁규바타 남탄 탕 카마딘시 돌균 포유지시유 디네 직조 티닌 티라 할리디 기뷰 기진 남탄러 제구 팅 숨부티 이브시 후사차제기 Xianyang so the Arab Gizu Chibi Gikam Mangbu, Yamji Maki, Nichar Sheba Singna. Yamji Maki, Kasun Bundi, Kusai Chaje Chone, Ria Dir Pendon Chibi, Dilam Pundi Nita, Tishin so the Arab Gi, Tunu Gutu Yubi, Haimi, Sumo, Sieto Chola, Pendon Chibi, Dilam Pundi Si, Gango Chiba Masi, Dolon Dan Yubi.
5: 也门胡色茶节给你家特通切成比内所的日记也门胡色茶节给村金切别哈金阿地了卡托节归天一切月季些不汤所的日记出内写出提了连接抗压前面不是你家了二里努斯比茶节托切不茶节别内最了行啊二里一连了日我日下别各种节约不汤各种节约结婚书一连给马剧多农汤 多农村子, 多农子有了村子节今天节别出席就不定随学。您提案中二里总统提,

0: 귤 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퇴바
0: 셰쯔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퓨미 케쯔 뎨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궁금사 다디랑네 생고 축배 레전드 중앙 농촌 년팀 지켜레 공기 벽에 농촌 토구지 주피 미리 양년 레전시 나니 팅디 레전키 적용파 개취히 티린 괴멸 힘게서 표현한 건처 담주에 되어 갈 속배 잡디오 남피에 파고 코르창 시비에 담주에 되어 갈키 뇌치티 비교타 담주에 되어 갈티 나로리아 표현한 건처 라스종키 파고 춤중키 코르창매 낭토 냠토 소화기 신유피에 뷰리타 게시 후리소 미리카화 시투 냠내기 소화순피에 중등지주샷